내 마음의 한 자리였습니다. 국제 윙윙스쿨 앨범에는 찬양. 오늘 이 곡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도 하죠. 그 위치가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지금 계신가요? 앉아 계신가요? 그 자리가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요. 만들어 갈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자리라는 두 글자로 출책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를 사모하고 계시는지, 뭐, 네모 자리라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렸죠. 네, 아침에

시편 말씀으로 직원들과 같이 나눔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눴어요.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대한 그 마음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소망하는 자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자리를 원하고 계시는지 네모 자리라고 하시면서 같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042번님, 자리 점점 하셨어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멘입니다. 네. 옆에 주님의 자리도 항상 마련해 놓으신 거 맞죠? 나 혼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내 옆에 같이 동행해서 앉으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4400번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샬롬 정PD님,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찬양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상이라는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요. 엄마랑 동생과 함께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지금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예쁜 수국이네요. 와, 그 보랏빛, 그쵸? 연보랏빛, 핑크도 좀 보이고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이 수국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고 또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청곡 저희가 잠시 후에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4540번님도 출첵 보내주셨어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 읽는 자리 사모합니다 하셨네요. 아멘. 다 복받는 자리죠. 네,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5558번님, 제 자리는 엄마의 중심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잘 커준 자식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익산에 사시는 애청자분이신데 엄마의 자리를 잘 지켜서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는 그런 엄마의 자리. 아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네. 아멘입니다. 1595번님께서도요, 쭉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가다 안 가다 하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요 라고요. 그죠? 우리 생활에 그 리듬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루틴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매일은 못 갑니다. 네, 매일은 새벽기도 어려운데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지켜야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1595번님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강건함과 또 육체 건강을 주실 겁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1595번님.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자리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보내주고 계세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자리, 어떤 자리를 지금 사모하고 계시는지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먼저 6181번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사랑의 손길,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이어서 일상이라는 찬양도 이어서 함께 할게요.

네, 성경민 목사님 앨범에는 찬양 일상이라는 곡, 우리 4400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어요. 오늘 자리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받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사모하고 계시는지, 많은 분들께서 기도의 자리, 그리고 7201번님께서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진정 아는 자리에 있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7201번님을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동행해주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자리예요. 어떤 자리?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기 위해서 이곳 스튜디오에 들어와서요. 제 자리 의자에 앉아서 마이크 앞에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죠.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한지 이곳 스튜디오에서만 방송을 한지 와, 벌써 20년이 지난 거 있죠. 시간을 정해 보니까요. 2005년도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했으니까 벌써 네, 20년이 넘었네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저희 사랑했더란 극동방송을 또 듣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신 그 자리에서 늘 9시가 되면은 주파수를 맞춰주시고요. 라디오 볼륨을 올려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과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와주세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방송을 듣는 뭐 상황들 그리고 자리는 다를지라도요,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 여러분들 초대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세요. 8929번님이세요.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원하고 바라고요. 또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또 풀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먼저 손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사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라고 말씀하시면은요, 그렇게 순종하고 행동을 옮겼을 때 그때 오는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관계를 또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한번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준비했습니다. 이곡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세요. 듣고 싶어요라고요. 유창엽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죠.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아, 2667번님, 네, 그렇군요. 2005년부터 그 자리를 지키시네요라고요. 저도 늘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2005년도에 임직을 했으니까요. 분야는 다르지만 동기생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2005년도에 임직을 받으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피디님 하셨는데, 그러네요. 네. 저는 사실 입사는 2002년도죠. 입사는. 제가 3년 선배네요. 이 자리에 앉은 포항지사로 온 거는 2005년도지만, 아시죠? 네. 제가 또 속초에서 네, 3년 방송을 하다가 발령을 받아서 왔죠. 네. 제가 3년 선배지 않을까요? 네.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아, 임직을 받으시고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또한 자리에서 그렇게 또잘 섬겨주시고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박수 보내드릴게요. 3200번님, 제가 원하고 바라는 자리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입니다. 강찬의 섬김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곡도 저희가 준비해 놨어요. 제가 알죠, 3200번님. 정말 나눔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선물해도 아깝지 않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네, 드리는 분이시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께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3100번님의 마음을 또 기뻐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1072번님, 곳곳에 제자리가 있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 찬양하는 그 자리, 말씀 듣는 그 자리는 꼭잘 지키려 합니다. 그 외에는 언제든 다른 분들께 내어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만큼은 내가 뺏길 수 없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만큼은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 자리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보내주시는 분들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자라는 찬양, 시샘 ING 앨범에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제가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0: 아멘, 예배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2387번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손목 골절로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요, 잠시 쉬고 있었어요. 덕분에 육지에 가서 제가 사모하는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감사했습니다. 예배 자리 사모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예배 자리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울릉도에 계시는데 이제 육지로 나오셔서 치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회복이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예배 자리 사모하시는 2387번님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 시간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죠.
1: 6월 24일, 죄성을 인정하십시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 우리는 죄의 세력이 삶의 모든 재난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인간성의 고상함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이상을 비웃는 것이 인간성 안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인간 속의 악독과 이기심, 저 밑바닥 어딘가에 너무나 독하고 악한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또한 당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의 삶을 공격할 때 당신은 죄와 타협하게 될 것이고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의 때와 죄의 세력을 고려해 왔습니까?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당신 자신을 인식합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죄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라면 당신은 다음 골목길에서 죄와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을 인정하면 즉시 그 위험을 깨닫고, 네, 저는 죄의 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죄의 인식은 친구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근본은 비극이라는 사실 앞에서 서로 돈독하게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관을 항상 경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성을 절대 믿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인간성을 향해 냉소적이거나 의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는 그분이 인간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절대적으로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진실한 사람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 없는 상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진실하고 긍휼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죄의 실체를 못 느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4540번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아멘 해주셨어요. 6181번님도 죄성을 인정하십시오. 죄의 세력을 인정하면 그때 대처법이 생긴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말씀을 들으시고 또 아멘으로 또 결단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랑이 들어간 1부 끝곡은 강찬의 섬김입니다. 3100번님의 신청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신뢰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다카의 사람, 즉 의인이 미슈파팀, 즉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판단, 미슈파팀의 기준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생명을 지키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나 사회적인 약자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욱 보호하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꼭 그렇게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른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줍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다 우리가 먼저 나그네였고 학대받는 자였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노예에서 벗어났다면 또 다른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의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이웃을 대할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우리가 만일 그들을 해하는 자가 된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그것으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듣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의 울부짖음도 그냥 듣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슈파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사회가, 사회를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고, 그 속에 권위를 부여하시고 질서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슈파팀은 모두가 아름답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 토라가 미슈파팀이 우리를 억압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에 고의로 살인한 자를 사형시켜라고 해서 그 법이 무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를 억제하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 속에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삶의 방식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슈파팀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십계명의 제4계명과 연결되는 안식년과 안식일, 샤밧, 그리고 세 번의 절기인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한 미슈파팀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은 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아하드 하암이라고 하는 유대 사상가는 유대인들이 샤밧을 지킨 것보다 샤밧이 유대인을 지켜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출애굽한 후 지금까지 3,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토라의 말씀과 유대의 전통, 그리고 샤밧, 히브리어 절기들을 지키면서 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지켜야 하는 계명이 아니었고, 유대인의 정체성이었고, 생존하게 한 영적 중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 샤밧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의 믿음,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시간에 관한 것이고, 즉 샤밧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인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이 7일을 주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7일을 주기로 시간은 순환하고, 7년의 주기로 안식년이 도래합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동일하게 돌아오는 7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고, 이 시간을 반복하여 지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은 7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는 6일째 끝이 나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샤밧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안식하심도 창조의 과정이고 절정이고 마침입니다. 6일째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치다라는 동사 칼라는 완성하다의 뜻, 완전하게 하다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이 모두 창조의 전체 프로젝트였고, 샤밧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7일째 샤밧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소가 아닌 어느 한 시간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완성인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창조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십니다. 십계명과 미슈파팀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따라 인간도 그날을 안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희는 쉼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향해 다시

0: 같이 쉼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향해 다 예수님께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고 샤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샤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시간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바쁜 출퇴근 시간, 나만의 찬양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 뜨거운 말씀 부흥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교통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1: 지금 차는 막히지만 차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운전대를 잡아서 박수는 못 치지만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뭐 운전하시면서 그런 네. 분들이 들으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 아, 네.
1: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찬양 좀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교통방송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주세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운전하며 예배합니다. 운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교통방송 주파수 스티커 부착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삼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이들은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부 시간에 자리라는 두 글자로요. 초책들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죠. 9507번님은 주님의 자리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1부 시간에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신청곡 2부 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7201번님께서도요,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진정으로 아는 자리에. 잊고 싶어요 라고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201번님의 신청곡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2부 시간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가 있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또 기다리고 사모하시는 우리 뜨란 가족들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참 중요하죠.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묵상 기도도 참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요. 이렇게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한 줄의 선포를 좀 받고 싶습니다. 주님,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부 시간에 자리라는 두 글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주님의 그 사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선포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싶은 한 줄의 선포 메시지를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선포라는 두 글자로 출첵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선포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할 때 반드시 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분께는요. 저희가 꽃바구니를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곧 좋은 날이 있어서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워서 이 꽃바구니를 통해서 좀 힘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꽃바구니 두 분, 네, 추첨해 보도록 하죠. 그 외에도 많은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고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한번 선포해 보세요. 모르죠. 여러분에게 또 어떤 선물이, 네, 돌아갈지 모릅니다. 선포 두 글자로 출첵 2부 시간에 받아보도록 하죠. 이어서 준비한 찬양은 달빛 마을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야니 고아라 달빛 마을의 찬양이었습니다. 2667번님이세요. 저희 교회는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까지 7차례 집회가 있습니다. 시간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흥해 제일교회에서 있는 거죠. 네, 2667번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수전도단의 부흥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부흥회, 집회가 또 열리는데 주변에 계시는 분들 오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986번님 선포라고 들어오셨어요. 잠시 운전 중이었는데 주차를 해놓고요. 네, 대기 중에 문자를 보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한 마음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1986번님께 먼저 선물을 좀 챙겨드릴게요. 1986번님, 네,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나중에 주차하시고 나서 천천히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꼭 보내주시면

0: 감사하겠습니다. 1248번님이세요. 선포 선언합니다. 포항 중부교회 아동부 조순양 선생님이 올해부터 교사로 지원하시고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가득하십니다. 그런 조순양 선생님 생일이 이번 주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칭찬 축하가 아니고요. 칭찬인가요? 아, 교사로 섬기시니까 그죠. 잘 섬기시라고 격려와 함께 칭찬인 것 같은데 정말 그 귀한 자리입니다. 그 교사라는 자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정말 귀한 자리잖아요. 교사로 또 스스로 또 자원하셨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 믿고요. 아, 그러면 1248번님, 우리 조순양 선생님께 꽃바구니 드릴까요? 네, 28일 주일 생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꽃바구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순양 선생님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면은요. 저희 꽃바구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한 분 더 있습니다. 아, 근데 꽃바구니는 그 말씀 안 드렸네요. 포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세요. 네, 포항에서만 배송이 가능하니까 포항에 계시는 분들, 포항에 계시는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부 출첵 제시어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죠. 이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선포의 기쁨, 감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여러분들 한줄 정도 선포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선포도 좋고요.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선포도 괜찮습니다. 감동이 되시는 대로 여러분들 선포 두 글자와 함께 지금 들어오세요.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예수 선도단의 부흥 함께 나눴습니다. 2부 시간에서는 선포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받고 있습니다. 2387번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곳 울릉도에서도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선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지금은 육지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잖아요. 대구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울릉도에 들어가셔서도요, 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사모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181번님, 새날 주소서라고 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주셨어요. 네. 1072번님께서는 방송실의 자리에 10년 넘게 앉아 있다 보니까 방송실 밖 예배당의 많은 상황들의 피드백이 그저 질타로만 느껴져서요. 그리고 내 주관대로 고집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일 성수를 못하고 뭐 이렇게 한 달에 몇번또방그 예배를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듣고요. 가급적 방송실에 나와서 함께 듣고 또 개선하려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라고 또 네, 축하의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그쵸. 그 자리가 굉장히 피드백이 많아요. 잘하면은 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뭐 하나 실수하면은 그거 가지고 진짜 일파만파 그죠. 네. 속상하고 좀 마음에 상처가 될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자리를 지키셨나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더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곁에서 잘 도와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아요. 109, 1072번님, 그죠? 너무 거기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또 우리 1072번님도 예배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1248번님, 조순양 집사님, 네, 연락처랑 주소 보내주셨고요. 다행히 포항이네요. 저희 꽃바구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꽃바구니 받으실 분한분더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지금 보내주세요.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습니다.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요, 바리톤 고성현 씨의 찬양입니다. 시편 몇 편일까요? 고성현 씨의 시편 몇 편, 이 숫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시편에 관련된 찬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이 찬양은 시편 몇 편인지, 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시편에 관련된 말씀과 찬양들이 있습니다. 시편이 1편부터, 아시죠? 100 50편까지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 중에서 이 찬양은 몇 편의 말씀일까요? 잘 들어보시면은요, 정답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저는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편의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갖고 지은 곡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힌트로 1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이거군요. 라고 시편 몇편 맞습니다. 오늘은 따로 보기를 드리지 않을게요. 네, 잘 들어보시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몇 편인지. 대신에 1절을 읽어드렸고요. 숫자는 보니까 두 개네요. 10단입니다. 1편부터 150편 중에서 숫자가 두 개라는 거는 10단이라는 거죠. 좀 많이 좁혀졌어요. 오, 우리 9015번이 맞습니다. 찬양 듣기 전에.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힌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리톤 고성현 씨의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10편. 땡땡편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바리톤 고성현 씨의 찬양이었습니다. 시편 몇 편이었을까요? 와,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세요. 맞습니다. 9707번님께서요, 늘 듣고는 있지만 오늘 생존 신고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살아계셨네요. 두려울 때나 힘들 때 주문처럼 읊조리는 시편 몇 편, 나의 인생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주 참여해 주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 오늘 이렇게 제가 살아 있습니다. 방송 늘 애청하고 있어요라고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잘 계시죠? 네. 생존 신고해 주기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0091번님이세요. 굿모닝 인사해 주셨어요. 정답은 시편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 식물인간. 네, 어려움 있으셨네요. 여기에서 살려주셔서 오늘도 호흡하며 스스로 걸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런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셨네요. 음침한 골짜기. 정말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어려울 만큼 어려운 순간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가호흡할 수 있고 그죠? 혼자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네. 아멘입니다. 귀한 사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3797번님. 아버지 83번째 생신인데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와 더불어 두 가정이 시골에서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드리고 싶어요. 꽃바구니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갑자기 꽃바구니 신청자가 확 늘었어요, 지금.

2387번님께서도요, 포항에 있는 어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께 꽃바구니 보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손목 골절로 찾은 병원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친절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0: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은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어머니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아, 또 있습니다. 3672번님께서요. 친구에게 꽃바구니 부탁드려요. 라고요. 당뇨로 고생하는 아들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일하는 친구에게 기쁨의 꽃다발로 행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전도 대상자인데요. 꼭 부탁드릴게요. 라고요. 친구분의 아드님이 당뇨로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 좀 이렇게 간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3672번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꽃바구니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받으실 분 한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들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앞에 저희가 시편 몇 편이라는 찬양을 들려드렸어요. 힌트는 이 말씀의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몇 편의 찬양이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죠.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시편 몇 편이었죠? 정답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23편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또 의지하는 구절입니다. 라고요. 7240번님도 보내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시편 23편입니다. 피디님 수고하세요. 라고 5516번님도 맞춰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네, 정답들 잘 맞춰주셨고요. 선물 받으실 분, 네, 추첨을 했습니다. 어떤 분께 드릴까? 먼저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0091번님, 네, 0091번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0820번님, 네, 0820번님께도요, 네,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분 더 뽑았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9015번님. 네, 9015번님까지 세 분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꽃바구니 받으실 분, 네, 추첨을 해야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떤 분께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실 두 분만 드리기로 했다가 세 분을 뽑았습니다. 앞에는 우리 조순양 선생님께 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3672번님, 마지막으로 7983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권사님 유방암이 뼈암으로 전이가 되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믿음, 그 격려와 꽃바구니로 응원하고 싶어요라고요. 7983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7983번님, 네, 교회 권사님께 힘내시라고요. 저희 꽃바구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계시죠? 우리 3672번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포항에서만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포항에서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여호와 아닌 나의 목자신을 앞에서 고성현 씨의 찬양이었다면은 좀 다른 곡이죠. 동방현주의 찬양으로 이 찬양 전해드릴게요. 아유, 다들 수요 예배 승리하세요. 방송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정PD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뜨랑가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준행해야 될 재반 규례들을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규례, 제사장에 관한 규례,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 임마누엘의 상징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솔로몬 왕 때는 그게 성전이 된 거죠. 성막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긴 하지만 얼마나 은혜로운지,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 또 제사장에 관한 말씀들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나의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셨어. 거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카는요, 숙박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숙박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숙박하신다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다 강조합니다.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얘기해요. 이사야 6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 말씀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를 짓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장소에 구애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소를 짓게 하여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노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성소를 통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성소를 통해, 이 성전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이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거예요. 이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고 섬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성전을 통해 만났잖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요, 한 번 만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평생토록 만날 겁니다. 첫 번째 만남의 장소도 성전이야. 그 후에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도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몰려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만남의 터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기를 함께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이전을 통해 끊임없이 그분과 만나고 이전을 통해 평생 그분과 교제를 이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소의 건축을 통해 하나님 당신께 헌신한 사람들, 그 지어진 전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성소는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된 곳이거든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전제된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없이는 성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재료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물질과 우리 육체적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당신을 위해 하나가 되는 진정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성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다른 단어로도 쓰여졌습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해. 한 곳에 고정된 어떤 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 함께 이동하는 장막이었어요. 나중에 물론 가나안에서 정착 생활할 때는 이제 성소도 고정이 된 거지. 따라서 성소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건 하나님이 늘 헌신자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이동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지. 복된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위해 성소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기 위해 성소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 돌봐주시기 위해 성소를 짓게 하시는 거라고요. 함께 해주시기 위해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기 위해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 돌봐주시기 위해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0: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기억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진정한 헌신을 통해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을 복주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동행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소에서 기쁨으로 언제나 예배하고 기쁨으로 섬김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전을 통해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일컬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셨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은 성전이라 얘기해요.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솔로몬이 기도하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어요. 들으신다는 거죠.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신다는 거죠. 물론 다른 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지. 하지만 특별히 성소를 통해 드린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는 거예요. 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전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전에서 이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전을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많은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모든 것이 어우러져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성소의 건축 재료를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금처럼 대단히 값지고 귀한 것도 있지만 노처럼 흔한 것도 있었습니다. 향품처럼 귀한 것도 있지만 조각목처럼 흔한 것도 있었습니다. 금이나 보석으로만 성소를 만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귀하고 천한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성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소는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진 곳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데 어우러진 곳, 그게 바로 성소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9절 이하의 말씀, 만일 다 한 시체뿐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도와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소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요. 성전은 평화의 집입니다. 평화의 집이 돼야 생명의 집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집이 돼야 축복의 집이 되는 거예요. 화목의 집이 돼야 축복의 집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형제자매를 품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그런 성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체들이 어우러진 사랑의 공동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님에도 왜 성소를 지으라 하셨을까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소는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보세요. 엿새 동안 각자 세상 속에서 각기의 모양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이 되면 기쁨으로 모입니다. 감사로 모입니다. 엿새 동안의 삶은 세상살이의 모형이에요. 주일날 이 성전의 모임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기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세상살이 마치고 주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그렇게 입성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소를, 천국을 많이 많이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991-6506번, 031-991-6506번,

0: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에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에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 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1분 찬송.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여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라이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례를 치룬 두 분이 계세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이 소유한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고, 니고데모는 엄청난 양의 향품으로 무덤을 채웠어요. 두 분 모두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면서 너무나 귀한 일을 했죠. 그런데 참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분명 예수님의 장례를 거하게 치렀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고백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심장 없는 몸, 알맹이 없는 껍데기, 안고 없는 찐빵처럼 겉모습은 분명 멋진 사역을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빠져 있어서 참 씁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보다는 내가 정말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진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정성껏 담아 올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소망의 기도, 기도 제목은요,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 지역번호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0: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로 은혜롭게 올려드렸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까지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요. 054-256-3000, 054-256-3000번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흥해 제일교회 강민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벌써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0: 네.
1: 시간의 빠름 속에 그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청취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목사님, 제가 고3 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저 때문에 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살 수 있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내가 어떻게 전하지? 그렇게 고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우리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도 이러한 주님과의 첫 만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없다면 오늘은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 그렇죠.
0: 우리를 위해서 정말 흘리신 그 피와 물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주님께 진심이 담긴 그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 부탁드릴게요.
1: 네, 우리 기도합시다.
0: 네.
1: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벌써 하나님 그와 같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오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 그리고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은혜와 감격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무엇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빼앗을 수 없도록
0: 아멘.
1: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땅만 바라보며 상황과 형편 처지에 휘둘리는 영혼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이 소망이도 귀한 시간이 다시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축복해 주시리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사연 순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7201번님입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믿고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꼭이요. 감사드립니다. 라고 너무 간절하게 올려주셨어요.
1: 네. 네. 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은 우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0: 아멘.
1: 있죠.

0: 저는 그래서 우리 7201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확실하게 알고 싶기를 원하시니까 오늘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특히 복음서의 말씀을 꼭 한번 읽으시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
0: 기도하실까요?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7201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경험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마음인 줄로 믿고 하나님 이 귀한 영혼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순간순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그 영혼의 육신과 영혼 삶이 온전히 하나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음을 꼭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도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구구절절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 도와주옵시며, 복음서의 말씀을 가까이 할때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귀한 영혼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7938번님입니다. 샬롬. 소망의 기도를 축복하는 오늘 하루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소비하게 하시고, 기도의 중보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병동 봉사를 하고 계시네요. 준비되고 또 포항에서 서울로 오가는 사업장도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년이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년. 진짜 너무 저도 그렇게 되셨으면
0: 제 마음이
1: 좋겠습니다.
0: 더 뜨거워집니다.
1: 예, 맞습니다.
0: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7983님, 이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며 내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쿠션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무엇이든 하나님 잘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인생을 정말 축복해 주사 하나님으로 가신 모든 날의 시간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 봉사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손길을 기억하사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포항에서 서울로 가는 그 사업장의 모든 일들을 맡아 주관해 주시옵시며, 평안과 안전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영혼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노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2667번님입니다.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저희 교회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총 7차례 집회가 있는데요. 시간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계기를 삼기를 기도합니다. 강사 목사님 별명이 예수의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열정 그대로 전수받아서 저희 교회 성도들도 예수의 미친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0: 네, 아우, 너무나 감사하고도 간절한
1: 네,
0: 기도의
1: 맞습니다.
0: 제목입니다. 이런 성도님이 계시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0: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667님,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니 얼마나 2667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섬기는 교회에

0: 우리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귀한 부흥성회가 있으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 시간마다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그 귀한 자리에 성도들 모두가 참여하여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시는 목사님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열정 그대로 하나님 모든 성도가 은혜 받아서 정말 예수에 미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영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은혜의 축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에요.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신앙생활은 하고 싶지만 교회에서 어려움으로 20년 넘게 다닌 교회를 몇 주 전부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관심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주님의 선한 인도 받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어요.
0: 네.
1: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0: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네. 저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1: 네.
0: 참 이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느껴지는데요. 제가 우리 귀한 성도님께 우리 부탁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1: 아멘.
0: 20년 넘게 참 신앙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분명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요 꼭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전도사님이나 교구 목사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서는 아마 사랑의 목양의 마음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목양의 관심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에는 우리 조금 기다려주세요. 전화라든지
1: 맞아요.
0: 또는 신방을 조금 기다려주세요. 좀 천천히 제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면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은 그 마음을 다 받을 거예요.
1: 그쵸.
0: 그리고 말 그대로 다시 또 요청을 할 때까지 분명 기도하면서 기다릴 겁니다.
1: 아멘.
0: 저는 그래서요.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20년 넘게 다닌 귀한 교회에 뜻이 있어 보내신 줄로 믿으니
1: 아멘.
0: 우리 교회의 관심 우리 목양의 마음을 우리 잘 표현하셔서 우리 기다려달라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기도하고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이 사랑하사 피값으로 구원하신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다 귀하지만 이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귀한 교회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신앙생활한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몇 주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니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이 귀한 영혼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단절이 아니라 분명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연락해오는 우리 교회의 관심에 대하여 참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부담스러움을 꼭 표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다려달라 내가 정말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를 요청하여서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 다시금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1: 아멘.
0: 이 귀한 영혼의 역사하사 그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풀어지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절이 아니라 소통 속에 회복의 시간 꼭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소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9215번님입니다. 조카 이다윗은 태국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 4살 아들과 얼마 전에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0: 성도들과 잘 연합하여 믿음으로 올곧게 잘 세워지며 경제적으로도 필요들이 잘 공급되고 어려움 없이 온 가족이 건강하게 기쁨으로 기도 감사 감사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 네,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0: 네.
1: 귀한 가정이네요.
0: 네, 뭐 축복합니다.
1: 네, 이 가정을 축복하면서
0: 네.
1: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때가 됨에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다윗 귀한 성도님, 이렇게 벌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을 우리 꾸리고 우리 네살 아들과 함께 또 얼마 전 예쁜 딸을 낳아서 우리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인 되어 주시고 또한 호주가 되어 주셔서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맡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조카 이 다윗은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0: 아멘.
1: 사랑하는 아내 우리 태국 여성분은 정말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앞으로 아빠와 엄마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자녀는 귀한 선물이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맡아 키워 주시옵시고 앞으로 이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서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가정에 일용할 양식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기쁨과 기도, 감사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바라보며 주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기도합니다. 2518번님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1: 아, 너무나
0: 올려주셨어요.
1: 안타깝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까요?
0: 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2518님, 정말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0: 주님.
1: 정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나와 함께 주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또한 아들의 마음도 친히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으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꼭이 2518님의 남편과 아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사 이들이 주께 나와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우리 남편분과 아들이 정말 믿음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중보기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은혜로운 찬양 한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으로

0: 전화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흥해 제일교회 강민석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할게요. 3459번님입니다. 내 주 안에서 감사하며 노년의 삶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올려주셨어요.
1: 너무나 귀한 기도의 제목인데요.
0: 네, 맞습니다.
1: 제가 얼마 전에 네. 저희 시찰에 이 권사 임직식과 은퇴식에 설교를 다녀왔거든요.
0: 네.
1: 그때 기억을 하면서 우리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459님 비록 나이는 알 수 없으나 이 귀한 영혼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노년의 삶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때로는 직분을 은퇴하고 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앞장서서 봉사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은퇴와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겨주신다 믿습니다.
0: 아멘.
1: 그동안은 앞장서서 나아갔던 자리가 이제는 뒤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또한 섬기는 자들을 후원하는 자리가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3459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년의 삶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0: 아멘.
1: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귀한 영혼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그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영혼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이 영혼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한 귀한 3459님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2923번님입니다. 둘째 아들 내외 우리 내외에게 건강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0: 아멘.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923님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둘째 아들 내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 또한 이 시간 함께 청취하는 모든 청취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귀한 둘째 아들 내외에게 건강한 새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오니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 내외의 이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생명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 내외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나 하나님 새 생명 주시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천국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사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7087번님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혈액암 전단계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이 간, 비대, 비장, 복수가 차는 것의 원인은 골수검사로 찾을 수가 없다고 하여 다른 암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PET-CT를 찍자고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거부하셔서 PET-CT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엄마가 제일 힘든 증상이 숨이 차고 복수가 차는 겁니다. 또 입이 써서 음식을 잘 못 드시는 그런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예수님 믿고 꼭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 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7087님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0: 네.
1: 꼭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우리 사랑하는 친정엄마 귀한 영혼을 위해서 이 귀한 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7087님의 귀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친정엄마가 혈액암 전 단계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골수검사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0: 7087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7087님의 어머니를 사랑하사 바로 이 시대에 좋은 치료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또한 좋은 검사의 방법들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0: 우리 사랑하는 친정엄마 마음을 돌이켜 꼭 검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래서 원인을 알게 하시며 그렇게 치료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 사랑하는 친정엄마 꼭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더불어 간절히 구하는 것은 지금 친정엄마가 숨이 차고 복수가 차고 입이 써서 음식을 못 먹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거니와 아멘. 당장 이와 같은 증상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 주님 살아계시며 얼마나 하나님이 친정엄마를 사랑하시는지 본인도 느끼며 우리 딸도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랑하는 친정엄마에게 있는 모든 안타까운 세 가지 증상과 그리고 혈액암의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 순참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1: 아멘.
0: 복수가 차는 것도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며
1: 아멘.
0: 입이 써서 음식을 못 먹는 것도 하나님 고쳐주셔서 정말 주님 주시는 일월 양식을 먹으며 힘을 내고 나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친정엄마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번 기회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도와주시리라 믿으며 고쳐주시리라 믿으며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우리 하나님 선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1937번님입니다.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살 아들, 27살 딸이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어요.
0: 네, 얼마나 안타까울지 맞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우리 1937님의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 얼마나 묻어나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품에 품을 수 없는 장성한 귀한 자녀들이기에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0살 아들 27살 딸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두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떠나 있다고 하니 주님 이 귀한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이 귀한 영혼들을 충만충만하게 이 역사하시사 앞으로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들의 인생과 삶의 방향성 들킬 수 있도록
1: 아멘.
0: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 이 두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리라 믿사오니
1: 아멘.
0: 사랑하는 1937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두 자녀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2875번님입니다. 제 간절한 기도는요. 저희 아들 김정근, 김정훈 그리고 며느리 지은이가 하루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0: 네. 참 우리 엄마의 마음이죠.
1: 네,
0: 우리 2875님의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수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귀한 가정에 김정근, 김정훈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며느리 우리 지은 양까지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서
1: 아멘.
0: 이 귀한 영혼들이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속히 주님께 나아오며
1: 아멘.
0: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옵시고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0: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한 기도로 은혜로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흥의 제일교회 강민석 목사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드립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0: 할렐루야.
1: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흥해 제일교회 강민석 목사님, 진행의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곡강교회 새성전 입당 예배 및 은퇴 임직 예식이 오는 6월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마을로 12-25 새로운 터전에서 네 번째 성전을 완공하고 드리는 귀한 예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2712번 곡강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권사합창단 창단예배가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경동노회 회관 대강당에서 드려집니다. 창단예배 말씀은 단목이신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단장인 김용주 장로님께서는 대표기도로 함께하시고 축하 및 창단기념 찬양 순서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경주 권사합창단 단원도 모집합니다. 경주지역교회 출석 중인 40세 이상 권사님을 대상으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파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675-76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진해 남양교회 이상철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한파와 사회적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낙심하여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청취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지금 비록 위기처럼 보일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역사심과 반전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예통일교회 해산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어제 통일교측이 낸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해산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지도부가 높은 수준의 헌금 목표를 설정해 신자들에게 고액 헌금을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0: 북한 최대 179억엔에 달하는 해외 송금액의 90% 이상을 한국으로 보낸 민사상 불법 행위를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사법 역사상 간부의 형사범죄가 아닌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을 확정한 첫 사례로 법원은 피해자가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은 204억엔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이단 집단의 종교법 인격을 박탈한 이번 최초의 판결은 향후 국내외에서 자행되는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자금 갈취 행위를 규제할 강력한 사법적 유효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우울감을 겪는 기독교인 상당수가 신앙적 정죄를 우려해 교회 안에서 아픔을 숨기거나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사이 2주 이상 우울 증상을 겪은 기독교인이 33%에 달하지만 우울증 발병 사실을 교회에 알리겠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중 교회 봉사를 44%로 가장 많이 포기하며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복신앙과 율법주의에 가두어진 교회 문화가 성도들의 정직한 절망을 결함으로 오해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지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억눌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네팔 이주 노동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목회자로 성장해 동료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성환 그레이스 미션대학교 선교신학박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한국 내 네팔 이주 노동자 31명을 심층 인터뷰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박사는 네팔인들이 한국 일터의 평등한 소통 문화와 교회의 이주 노동자 쉼터, 한글 교실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수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네팔 이주민의 3분의 1은 국내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민 스스로가 자국 선교의 주체로 거듭난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이주 노동자 정책을 단순한 구제 대상에서 장기적 동반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선교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의 수교국이자 세계적인 선교사 파송국가인 브라질 교회와 연대해 막힌 북한 선교의 돌파구를 여는 동반자 선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산성교회는 브라질 출신 안드레아 바르가스 사역자의 학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며 한국어 수료 이후 탈북민 여성들의 심리 상담과 북한 선교단체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 역시 브라질 출신 A 목사 가정에 3년간의 체류 비용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북한 내지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성교회 김은식 목사는 최근 브라질 현지에서 북한 장기 선교를 결신한 100여 명의 사역자들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 교회와의 수평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가안보와 군선교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다짐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 이사장 이상대 목사와 대표 황덕영 목사 등 회원 목회자 20여 명은 어제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 곽강섭 중장에게 위문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곽 중장은 목회자들의 방문이 해양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대 목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해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영의 수호를 위해 지속해서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은 이어 기진의 마라도함에 승선해 장병들을 위문하고 해군 부산교회를 찾아 군선교 복음화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2도로 경북 지역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27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0: 있는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0: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밀레는 기나긴 무명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화랑에서 작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연락이 왔는데요.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밀레는 너무나 기뻐서 종종 찾아오는 친구에게 신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내 작품이 팔렸어. 당분간은 그림에만 전념할 수 있겠어. 정말 좋은 날이 곧 오겠지. 친구는 밀레의 말을 듣고 함께 기뻐해 줬는데요. 그로부터 생활비가 떨어질 때쯤 되면 신기하게 그림이 하나둘씩 팔렸고요. 그때마다 밀레는 희망을 갖고 화가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유명 화가가 되었습니다. 밀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찾아와 격려해준 친구가 떠올라서 선물을 사서 집을 찾았습니다. 친구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밀레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집 거실에 들어선 밀레는

릴레는 더욱더 놀랐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팔았던 그림들이 친구네 집 거실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조용한 작은 배려, 선행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우리의 조용한 선행으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일날을 떠나 이곳저곳을 이동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을 경험한 후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또다시 광야에서 도피해야 되는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같은 경험을 한다면 허탈감에 빠져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그 일날 사람들의 배반까지 경험했으니 그 일날을 구원했던 승리의 경험은 괜한 축복이라고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유대광야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며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힘든 현실에 다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14절이 시사하는 대로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하시는 것을 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간 조건에서도 말입니다. 정말 다시 광야로 돌아간 것과 같은 경험을 하면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광야로 돌아간 자신을 여전히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느슨해진 마음이 있다면 다 잡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린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데이
1: 6월 2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에서 최근 중국 휴대전화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한창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중국과 가까운 북한 지역은 중국 휴대전화 사용이 이 통신망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탈북민 브로커, 심지어 일반 주민들도 생계를 위해서 중국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0: 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중국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을 두고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주민들끼리도 서로 누가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해봐라. 네. 이렇게 독려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해요. 외부 소식을 차단시키고 또 북한 내부 소식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도 막고 주민들을 그래서 더 철저히 감시하려고 하는 북한의 단속이 어느 때보다도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1: 서로 감시하는 구조를 끝까지 이어가는 북한인데 생계를 넘어 이젠 옆집 사람들도 동료들도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언제쯤 북녘 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0: 네.
1: 아무도 피해보지 않기를 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그저 숨기고 감추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찾아 빛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궁금합니다.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

0: 고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 소리보기 3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 자유 이 찬양 참 오랜만에 들으셨을 텐데
1: 네.
0: 북녘의 성도들이 이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아 나 이제 자유 얻었어요 라고 외치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그리고 이 자유의 기쁨을 넘어서 이게 일상이 되는 그날 가운데 우리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되어 소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유롭게 나누고
0: 네.
1: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출석 인사로 나누는 것들이 또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에 앞서서 북녘 땅을 위한 오늘의 출석 인사가
0: 네.
1: 우리의 또한 일상이 되길 바라면서 샵 1069번으로 기다려주세요.

0: 그리고 있어요.
1: 자, 지금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신 분들 좀몇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꾸 이렇게 OFD 들으니까 공감이 갑니다. 하루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면 좋겠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멘. 감사합니다.
1: 아멘. 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속히 통일이 돼서 또 금강선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는 꿈꿔봅니다. 6089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의 한 줄을 남겨주셨는데
0: 네.
1: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0: 여수에서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 아멘.
0: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먼저 촉촉히 적실 때 북녘땅을 향한 사랑도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1: 네, 1419님도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 복음통일위에서 기도한다고 남겨주셨고, 중계동입니다 하시면서 550 성도님 저도 기도한다고, 또 출서, 수원에서도, 고흥에서도, 일산에서도, 또 포항에서도 이렇게 출석 인사와 함께 남겨주셨어요.
0: 네. 아이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와, 6866님.
1: 네.
0: 아이들과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복음 통일을 매번
1: 이야,
0: 기도 제목으로 주시고 기도하시는지.
1: 그러니까요. 이집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통일을 꿈꾸는 통일 세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한번 꿈꿔보시고 같이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믿음으로 통일이 돼서 하나의 민족이 되길 기도합니다. 8291님도 문자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 인사와 또한줄 기도 문자로 불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하죠?
0: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북한에서 북녘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아주 깨끗하게 들리는 극동방송을 들은 그 생생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더불어서 축하 사연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선 전도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하시고 한뼘 차이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어 표현이 저런 게 있었구나, 우리말 뜻은 뭐지? 하고 여러분이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북한이 고향인 신부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네. 알쏭달쏭 알뜻말뜻한 이 표현이 하나가 오늘도 하나 나오잖아요.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바로 보내주세요.
0: 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때로는 고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거침없이 막 이런 게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1: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그렇죠? 그것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잖아요.
0: 네. 아니 그 문자로 이런 퀴즈 정답 보내실 때 많은 분들이 막 고민하세요. 틀리면 어떡하나, 이거 틀렸다고 천국 못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거침없이. 막 그냥 거침없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힌트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자기야 자기야 이거 하나 더 사자 이거 이것도 사자 이것도
1: 여보 이렇게 오늘 왜 허양담 씁니까? 보너스 받았나요?
0: 아이 보너스는 무슨 아니 당신이 이것도 먹고 싶어 했고 저것도 맛있다며 그래서 보이는 김에 다 살려고
1: 아니 그렇게 허양 사다가는 우리 거짓걸 당하면 어떡해요? 가끔 보면 참 대책이 없어요 여보는
0: 아헤이 이거 아내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그렇게 폄하하시나?
1: 하기는 당신이 그렇게 허양 나한테 연락했으니까 나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지
0: 거봐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지금 당신이 내 옆에 있기나 하겠어?
1: 알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다음에 사요 알겠죠?
2: 오, 다양한 쓰임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 그러게요.
2: 막 허양 연락했으니까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됐고 또 물건 살 때도 막 허양 이렇게 막 담아내면 안 되죠 그거는.
3: 맞아요. 네.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는 허양이라는 북한 말.
2: 네.
3: 무슨 뜻일지 오늘도 보기 드립니다.
2: 자, 우리말 뜻을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1번.
3: 거침없이.
2: 거침없이. 2번.
3: 허무하게.
2: 허무하게. 갑자기 이것저것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남편.
3: 맞아요. 그런 분들 있으시죠.
2: 고민 없이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저희가 그랬잖아요. 아까.

0: 정답 같은 거 보낼 때도 고민 없이 그냥 허양 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허양, 직, 남자는 직진.
1: 그래도 될까요?
0: 저 사실 잘, 저도 그걸 잘 못하기는 하는데. 자, 1번이
1: 거침없이.
0: 거침없이. 2번.
1: 2번이 허무하게.
0: 아니 근데 남녀 사이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귀 뭐, 네. 뭐 썸 타고 뭐 그럴 때는 그래도 이렇게 남자답게 허양 이렇게 네. 연락하고 하는 사람 여자분도 좋아하지 않아요?
1: 아, 연락까지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뭔가 눈치를 줘도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0: 아하.
1: 그래서 허양이 네.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0: 좀 부담스러운 있다. 분들 있다.
1: 그럴 수 있다.
0: 근데 저희에게 문자 주시는 거는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유. 여러분 허양 보내셔야 돼요.
1: 허양 보내주시면 네. 뭐 양껏 저희도 선물도 준비돼 있고요.
0: 저희도 선물도 그냥 허양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자, 보기 1번이
1: 거침없이,
0: 2번이
1: 허무하게.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입니다.
0: 주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결단 2집 앨범 가운데 전해드리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4: 잘 크게 말합니다.

0: 사람은 필라스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1: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기독교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부담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주셨던 따뜻한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김준우 형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도에서 온 5년 전쯤에 이곳에 정착한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이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음악을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다가
2: 네네.
1: 우연히 채널이 맞춰져서 라디오가 켜져서 방송을 들었던
2: 네, 맞습니다.
1: 그때를 회상해 주셨는데
2: 네네.
1: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2: 네네.
1: 처음 들었던 한국 방송이 극동방송이었어요.
2: 네 맞아요.
1: 처음 켜졌던 그 채널이 극동방송이었던 거죠?
2: 네 맞습니다. 처음에 딱 켰을 때 그 이제 찬양이랑 그 이제 성경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제가 그때 딱 그냥 어 이거 그 북한에서 얘기하던 종교 방송이네 약간 그런 그 딱 있어가지고 제 좀 기억이 납니다. 딱.
1: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2: 뭐 이제 북한에서 약간 교육용으로 이제 들었었어요. 뭐 배운 건 아니고 이제 남한이나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
1: 네.
2: 이런 기독교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란 건 세상에 없다. 이제 이렇게 뭐 북한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1: 학교에서요?
2: 학교에서도 하고 뭐 다양한 단체에서도 하고 그냥 이제 북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딱히 학교가 아니더라도.
1: 근데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2: 네.
1: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해서 조금 북한 당국 차원에서 처벌을 내린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네, 맞아요.
1: 보고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네. 보고 들으신 게 있으세요? 혹시 북한에서?
2: 아, 저는 딱히 보고 들은 건 없어요.
1: 그러면 평소 이 종교, 하나님
2: 네.
1: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어요?
2: 맞아요. 좀 살짝 무서웠어요. 네.
1: 방송을 들었을 때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2: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듣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그렇게 무서운 감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1: 네.
2: 기독교에 대한 이제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송이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1: 그래서 채널 라디오를 딱 다 봤을 때
2: 네.
1: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아보셨다고도 하셨고
2: 네네.
1: 근데 남한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2: 네.
1: 뭐 드라마나 남한의 음악이나 이런 걸 자주 접하셨던 거예요?
2: 저는 이제 음악은 많이 들었어요. 음악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드라마는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1: 자주 들으셨던 음악이 뭐예요?
2: 아, 저 그 한국에서 약간 유명한 그 음악이긴 한데
1: 네.
2: 이제 노라조의 형이라고 그 이제 제가 힘들 때여가지고 이제 그런 애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노라조의 노래를요?
2: 네.
1: 그 느낌이 좀 지금 이제 목소리로 들려오는 느낌이랑 많이 다른데
2: 아, 네. 근데 노래가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냥 이제 뭐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1: 네.
2: 그 노래를 딱 들으면 진짜 아 뭔가 그래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
1: 러시아에서
2: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한국의 음원을 휴대폰 안에 계속 넣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2: 네 맞아요.
1: 무섭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거기를 러시아를
2: 네.
1: 나오기까지도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2: 네.
1: 더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2: 네. 근데 뭐 무섭지를 않았어요. 뭐 노래 같은 건 사실 저 북한 내부에서도 많이

0: 있긴 하거든요. 네,
1: 그래요.
0: 뭐 북한 청년들이 사실 노래는 뭐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듣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한국 노래를 못 듣긴 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노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노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이제 노래 같은 건 들었다 보니까 해외 나와서도 뭐 노래 듣는 거는 이제 딱히 거부감이 없었던 것
1: 중국 노래를 즐겨 들으셨으면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0: 같아요. 아, 뭐 중국어는 이제 그냥 풍월로 하는 정도. 네. 북한에서는 그 중국어가 좀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자습도 많이 하고
1: 네.
0: 어디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제 중국어 열풍이 좀 높긴 합니다.
1: 우리 준우 형제님은 러시아에서 방송을 들으신 만큼 러시아어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0: 네, 러시아어는 좀 합니다.
1: 그건 한마디 부탁해도 돼요.
0: 어떤 거 할까요?
1: 뭐 인사?
0: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뭐, 그거, 저는 김준우입니다. 그거를
1: 네.
0: 러시아어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김준우. 이사입니다.
1: 러시아어가 이 혀를 저기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0: 아, 뭐 자연스럽게 오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1: 짧은 기간 거주하신 게 아니신가 봐요,
0: 네.
1: 러시아에서.
0: 저는 좀몇년 동안 살았어 가지고.
1: 그럼 그곳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을 들으시고 하실 때,
0: 네.
1: 근데 주변에서도 그러면 적잖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0: 아니요,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뭐 공유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1: 네.
0: 혼자서 그냥 알아서
1: 네.
0: 다 이제 뭐 듣는 사람은 듣고 이제 뭐 했지, 그걸 서로 이제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잘 때? 잘때 그냥 이어폰 끼 이제 꼽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듣던 노래는 그냥 이제 뭐 약간 주제가, 노래 주제가 뭐 이제 사랑이라든지 뭐 친구, 뭐 그다음에 헤어짐,
1: 연인
0: 뭐
1: 사이에.
0: 연인 사이 이런 이제 노래였잖아요. 뭐 슬픈 장르도 있고
1: 그쵸.
0: 뭐 이제 뭐 신나는 장르도 있긴 한데, 이제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는 사실 찬양이잖아요. 제가 뭐 찬양을 딱히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은 적도 없고 이제 그 방송에서 처음 들었으니까 찬양만의 이제 특이한 그게 있잖아요. 그 느낌, 뭔가
1: 네.
0: 위로가 되는 느낌. 찬양만의 힘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만 같고, 뭔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이제 느낌 같은 거는 생각이 나요. 기억에 남습니다.
1: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생소했을 텐데,
0: 네.
1: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하셨던 거예요?
0: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아, 나 그냥 힘들다, 그냥 위로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1: 네.
0: 마침 그때 그냥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찬양이랑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1: 뭔가 너에게 평안을
0: 같아요.
1: 주고,
0: 네,
1: 너는
0: 맞습니다.
1: 사랑받기에 태어난
0: 맞아요.
1: 존재고,
0: 맞아요.
1: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하는
0: 맞습니다.
1: 신이 계시고, 이런
0: 네.
1: 내용에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0: 네.
1: 러시아에서 이제 남한행을 선택을 하신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곳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0: 네, 맞아요.
1: 하나원에서부터 혹시 교회를 다니셨나요?
0: 저는 그래도 이제 매주 그 기독교 이제 목사님, 저희 이제 목사님 들어오시면 그 목사님이랑 찬양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1: 왜 거기를 선택하셨어요?
0: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처음 들었던 방송도 이제 극동 방송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기독교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에게 그냥 가장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1: 따뜻했어요.
0: 네, 따뜻했던 것 같아요.
1: 거기 종교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0: 맞아요. 그 뭐,
1: 불교도 있고,
0: 네네.
1: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0: 네.
1: 그리고 간식도 선물도 다양하게
0: 네,
1: 준비하는 걸로.
0: 맞습니다. 맞죠.
1: 다른 데도 좀 경험하셨어요?
0: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네,
1: 정말요?
0: 저는 그냥 기독교만 쭉 갔어가지고.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사실 불교 가시는 분들도 있고.
1: 가보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가서 이거 받아오자고.
0: 아니, 제가

0: 이제 물론 이제 불교 이제 갔던 제 친구는 막 이제 옷 같은 것도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
1: 네.
0: 스님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막그 청바지라든지 이런 이제 옷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아나 이런 건 청바지 받았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준다고 해도 이제 불교에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왜
0: 저
1: 없었어요?
0: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한번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기독교로.
1: 근데 북한 체제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0: 네.
1: 이게 좀 닮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0: 아,
1: 많아요.
0: 그 이제 기독교랑 북한
1: 네.
0: 뭔가 우상숭배랑 이제
1: 맞아요.
0: 비슷하다고.
1: 왜냐하면 이게 착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십계명도 그렇고,
0: 네.
1: 십계명 아시죠?
0: 알아요.
1: 그리고 찬송가,
0: 네,
1: 북한의
0: 맞습니다.
1: 음악,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음악도 그렇고, 회개하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게 생활총화에서도 그렇고,
0: 네.
1: 반감이 안 드셨어요.
0: 아, 그게 방송을 들을 때는 사실 잘못 느껴요.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딱히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방송에서는 그냥 찬양하고 뭐 성경 낭독하고 뭐 가끔 뭐 찬송가 듣고 하니까 뭐 딱히 못 느끼는데 이제 그 느낌을 교회 가서 조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받긴 했었어요. 교회 처음에 이제 딱 갔을 때
1: 네.
0: 이제 목사님 설교라든지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누군가를 믿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북한 정권의 김성을 어디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북한에서는 사실 김일성을 믿고 항상 김일성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마디만 바꾸면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만 바꾸면 진짜
1: 그쵸.
0: 똑같긴 하거든요.
1: 네.
0: 처음에 아좀 뭔가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계속 다녀보자고 다녀보니까 뭐 하나님이란 존재랑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란 이제 인간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반감 들었던 게 이제 하나님의 그큰 인간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아 그냥 이제 북한이 잘못되고 그냥 하나님은 진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는.
1: 아니, 라디오를 켜주신 것도 자연스럽게 켜주시고,
0: 네, 맞아요.
1: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내려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0: 아, 저도 조금 이제 놀랍기도 해요. 네.
1: 이렇게 단비에 스며들듯이
0: 네.
1: 젖어드는 은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극동방송이 나에게 어떤 또 방송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도에서 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허양이라는 북한어 표현 정답은 1번 거침없이 입니다.
0: 거침없이 그냥 막 그냥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니 자기 그렇게 물건을 그냥 막 담으면 어떡해요. 거침없이 담으면 어떡해요.
1: 아유, 근데 이렇게 허양 보내주시는 분들이 우리 한뼘 차이에 많으시잖아요.
0: 그럼요. 네.
1: 허양 보내주셔야 저희도 선물도 맞아요. 또 받아가실 수가 있고.
0: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잖아요. 어, 사연을 길게 써야 돼요. 어, 저는 뭐 딱히 할 말 없는데. 아니, 그냥 거침없이 정답은 딱 그냥 보내도 맞아요. 돼요. 허양 보내세요.
1: 그런 네. 분들도 선물.
0: 당연히 당첨 됩니다. 그렇죠? 자, 1번 거침없이. 오히려 허양이라는 네. 두 글자밖에 안 되니까 더 경제적인데요.
1: 아, 근데 이 느낌은 거침없이가 더 뭔가 이렇게.
0: 아, 그렇긴 하지. 네. 아, 그래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으로는 허양 나가시고.
1: 아멘.
0: 예. 네. 믿음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허양 거침없이 보내주신 정답자들 가운데 저희가 당첨자들께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1: 샵 1069번 우리 도전해주신 번호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 텐데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거침없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당첨 안 됐

0: 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또 기회는 있으니까.
1: 맞아요.
0: 네. 내일 저희는 또 다른 당첨자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찬양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 박기보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고요. 지금까지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국방사였고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한국교회는 일체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교회가 막는다는 것. 이것은 결국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럽은 이런 법이 동성애자들과 일반인들이 그저 사이좋게 지내자는 법인가 보다 하고 별 저항 없이 통과시켰죠. 그러나 결코 그 정도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차별적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동성애 옹호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벌과 해고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법제화를 막는다는 것은 동성애자를 괴롭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는 악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저항이요 방어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교회는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지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고 섬기는 교회는 일산 디바인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로 직장이 있어 출퇴근을 하고 있고 회사는 첫째도 아기, 둘째도 아기 건강을 위해서 내 엄마의 마음으로 모든 상품을 생산하고 그 마음을 전하는 회사입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김민서 집사님은 이렇게 아이들 기저귀와 물티슈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나비잠에서 일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2: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에 갔었고요. 부모님은 믿지 않았는데 딸이라는 그 한 가지 조건으로 그렇게 터치 안 해주셨는데요. 가끔씩은 교회를 안 다녔지만 뭐 믿는 자들을 계속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3: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민서 집사님, 일산 디바인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교회 소개 잠깐 부탁했습니다.
2: 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허헌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몸소 실천하는 분이 저희 목사님이시고요. 항상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며 오직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진정한 저희들의 목자이십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나눔으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라서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3: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김민서 집사님에게도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2: 결혼하고 새벽 기도를 작정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벽 기도를 작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손을 붙잡고 다니시는 것 같고 모든 이런 자연 만물이 되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환경은 똑같은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제 마음밭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3: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민서 집사님. 김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2: 출퇴근은 지금 파주에서 서울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차가 막히면 보통 왕복 4-5시간을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 차 안에서 많이 듣고 있고요. 그 차 안이 저희 지성소가 돼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귀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안식이 있어요. 찬양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 그 나오는 사연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꼭 제맘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그 안에 제가 너무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귀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3: 김 집사님 가정에 2년 전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슬픔을 조카들을 직접 돌보는 섬김으로 승화시켰고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2: 재작년에 오빠가 갑작스러운 사고

0: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 남겨진 조카들을 함께 같이 생활하게 되었는데 제가 딸만 키우다가 아들들을 같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알 수가 없고 좀 많이 버겁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하다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전파 선교사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보하는 힘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중보의 힘을 얻고자 저희 조카 이름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의 소원을 담아 사랑하는 이 전도 대상자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신청하며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에 나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며 내가 가장 기뻐하며 염원하는 일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기도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계신 전파 선교사님들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보내주실 극동방송의 심장가도 같은 동역자,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민혁아, 우리가 함께 산 지도 1년이 넘었네. 너무도 사랑했던 아빠의 갑작스런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야. 지금도 그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가슴 한켠을 많이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상처를 그 누구보다 아파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 믿어. 우리 민혁이가 힘들어할 때 한순간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민혁이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음을 고모는 항상 믿고 있어. 지금은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민혁이를 사랑하는지 알고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 확신하고 감사해. 고모도 딸만 키워서 아들들의 심리를 잘 알지 못해 네가 서운한 점도 있을 거야. 근데 고모도 그래. 고모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고모도 하나님의 딸이지만 우리 민혁이도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말에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 고모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고모지만 우리 함께 잘 이겨내고 함께 헤쳐나가자. 하늘나라 갔을 때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고 싶어, 고모는. 내 맘 알지? 우리 민혁이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가 씨를 뿌리고 새싹이 나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고모는 믿고 감사해. 사랑한다, 나의 조카.
1: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빠가 남겨둔 두 아이. 두 조카를 키우는 김민서 집사님에게 주께서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엄마가 교회 가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간 게 아니라 제 권유로 한두 번 정도 나가셨는데 다 거부하시고 외면하시고 했었는데 오빠의 사고로 인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 같아요. 60평생 넘게 절했던 제사 지냈던 모든 우상들을 정말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제사도 안 지내고 예배로 바꾸셔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엄마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저희 조카들 민수, 민혁이 너무도 오빠가 사랑했던 아이라 마음이 많이 허할 거예요. 내색은 안 하지만 힘든 점도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이렇게 김민서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죄를 해결한 바로 대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업적으로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출세의 기회를 얻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서 이제 출세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출세에 관심 없다 그 말과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존재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똑같다는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네 이런 소리를 가끔씩 듣잖아요. 사실 그 말이 우리에게는 비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룩한 존재가 아닌 거죠. 여러분 거룩한 존재라고 하면은 적어도 아 교회 나가니까 저 사람은 좀 다르네. 교회 나가는 사람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만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믿음의 가치관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하고 여러분 산에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 봐야 똑같아요. 오히려 더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재물을 잡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문 밖은 버림받은 장소, 저주의 장소, 부정한 장소, 죽음의 장소인 거예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다는 거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시고 비방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주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기에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가신 것은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고 바로 영광의 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믿음 생활을 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치욕, 여러분 그 치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치욕 당한다고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장차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께 나아가면 신령한 집으로 나아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도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하고 대화하는 게 어려워요? 물론 관계가 안 좋아서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부모와 대화하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요. 기도의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나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데 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인데 굳이 시간 안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장소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김의 자리, 또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영문 밖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입니다.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길로 들어가야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 이후에,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겠냐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은 영광을 바라보실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치욕을 짊어지셔야 된다니까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베드로 전서 말씀해 보면 그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의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죠. 참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요.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완전히 괴리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등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게 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잊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야 되는 거죠.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여러분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이다. 그러나 결코 뒤로 걷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죠.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도를 좋아해요. 빨리 빨리 되기를 원해죠.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목표를 세우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거나 또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에요.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기다림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서울에 갈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면 서울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제가 중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중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가려고 하면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잘 모르십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잘 모르세요? 북쪽이에요, 북쪽. 제가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신방을 가는데 이제 신방 대원들을 태우고 어디로 갔느냐면 제가 남쪽을 향해서 그냥 막 내려간 거예요. 한참을 내려갔어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이 길을 알겠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겠지, 색다른 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 참았어요. 인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니까 목사님 뭔가 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자꾸 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 맞네, 그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가다가 그냥 유턴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아, 좀 빨리 이야기하시지. 뭐 지금 와서 한 20분 지나서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그래 이야기

0: 먼저 간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요 엉뚱한 곳에 가요.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있어요. 그 신앙의 방향이 어디냐? 14절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장차 올 것을 찾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다 그러죠. 인생은 잠시 머무는 장막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다 무너져요.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무너지고 사라지고 우리에게 조금의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지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가면 끝이에요. 지나가면 안 와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머물고 싶어도 여러분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분명한 사명, 신앙의 목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장차 올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 낙원의 천국 순례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것에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장차 올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조금 없다고 여러분 괜찮아요. 남이 가진 거 나에게 없다고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남들만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어떤 유혹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두 번째로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에게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고난의 장소라도 상관없어요. 그곳은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연로하신 분도 많고 또 젊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다 같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봉오사 243국에 2166번 기계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도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우리 새깨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무교생들, 방학생들하고 제가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 우리 애청자분들과 전화 연결을 하고 그분들께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바로바로 생방송에서 그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께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제가 앞소절 노래를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은 딩동댕 선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도전 두 글자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에요. 긴 사연은 또 100원인데 도전 단 두 글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도전 보내주시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여러분께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요, 제가 상대방이 여보세요 받으면 제가 학교 종이,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땡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딩동댕인 거예요. 상대방이 여보세요 했는데 제가 예수 사랑, 그러면 상대방이 하심은, 이렇게 이어서 그냥 부르시면은 선물인 겁니다. 쉽죠? 자, 근데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가 갈지 그거는 몰라요. 자, 도전 찬양. 찬송가가 나올지 복음성가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어떤 곡이 나갈지는. 자, 그래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 한해서 이 생방송 중에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들께 제가 눈에 띄는, 여기서 예, 일단은 제가 누구를 골라야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서 맞춰야 이어가야 선물입니다. 이어가야 선물이에요. 자, 아주 빠른 문자 일단은 빠르게 왔어요. 자, 이분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1390번님께

0: 바로 제가 찬양 부릅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저 높은
1: 곳을 향하여
0: 거기까지요?
1: 날마다 나아갑니다.
0: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예, 운전 중입니다, 지금.
0: 정차 됩니까? 정차?
1: 정차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0: 같아요. 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 말씀을 예. 안 하시길래 처음에는 전화 연결 안 되는 줄 아는 안전 운전하시고요.
1: 예, 예.
0: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자, 우리가 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1390번님 아, 통화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1390번님은 저희가 당첨 문자를 보낼게요. 그리고 전화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차하기 힘든 분은 도전하지 마세요. 예, 너무 위험합니다. 아, 제가 준비한 곡이 날아갔어요, 하나. 다른 곡으로 해야 되네, 또. 자, 다른 분. 통화를 할 수 있는 분이 도전을 좀 해주십시오. 통화를 할 수 있는 분. 자, 이번에 다른 분. 운전 중?
2: 아니에요.
0: 예수로 나
2: 예 구주 삼고

0: 할렐루야.
1: 아멘.
0: 자, 근데 꼭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 운전은 아니시죠?
1: 아니, 괜찮아요.
0: 괜찮아요?
1: 네, 아닙니다. 네.
0: 옆에 조수석이 있어요?
1: 아니, 누군가 없어요.
0: 없어요?
1: 네.
0: 어디 계세요, 예, 지금?
1: 출근자 그래요.
0: 아, 어디세요, 지금?
1: 저요, 지금 집 앞에서 공원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0: 아, 공원에서 지금 산책 중이시구나.
1: 네네네.
0: 어디 공원이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저기 평택 지재역이 지재동이에요.
0: 평택.
1: 지재동.
0: 기계, 무슨 동이요?
1: 지재동.
0: 기재동, 평택 기재동. 네네. 기재동 네네. 공원에서 아주 여유롭게 산책하시면서 극동방송을.
1: 네, 너무 새끼가 너무 애청자라. 아, 늘 뭔가를 해보고, 그러니까 거기를 뭔가 연락해보고 싶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계속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0: 예.
1: 아, 추천할 만한 사람 넣고 해서,
0: 네.
1: 늘 그냥 열심히 듣고만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우리 8898번인 같은 분 한번 전화 연결 제가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1: 너무 감사합니다.
0: 잘 됐네.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전화 연결 해보고 싶어서.
1: 너무 감사합니다.
0: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나 누구 네. 어디 교회 섬기는 누구다?
1: 네, 저는 평택 동산교회 섬기는 김은혜 권사라고 합니다.
0: 평택 동산교회요?
1: 네네.
0: 평택 동산교회 김은혜
1: 권사요.
0: 권사님.
1: 네.
0: 야, 이름이 참 은혜롭네요, 권사님. 본명이 있습니까?
1: 네, 본명입니다. 저희 이게... 친정 어머님이 네. 괜찮은가요? 저희 네. 친정 어머님이 그 저를 가져주셨을 때 제가 막내인데
0: 네네.
1: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성별 구별이 안 되니까
0: 예예.
1: 딸을 낳으면 무조건 은혜라고 짓겠다고 하셨대요.
0: 예.
1: 제 이름이 은혜입니다.
0: 그렇구나. 한참 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1: 네네.
0: 아마 첫 번째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우리 권사님 첫 번째.
1: 아, 근데 너무 꿈만 같아서 이게
0: 꿈만 같아요? 전화 연결된 네. 게? 자,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네. 기억나는 선물.
1: 아, 기억나는 선물은 되게 많지만
0: 네.
1: 그냥 피디님 목소리하고 통화하는 게 선물인 것 같은데. 제가
0: 아유, 감사합니다.
1: 유튜브 들어가서 막 얼굴도 막 찾아보고 일부러
0: 그랬어요?
1: 저희 남편이랑 둘이 역시 우리가 목소리 듣던가 하고 너무 좀 똑같다 막 이래가지고
0: 아유 그래요?
1: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1: 감사해요.
0: 또 이렇게 잘 맞아주셔서 그래도 네. 드려야죠. 제가 선물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그러시면 꼭 주시겠다면 그냥 나 그 뭐지?
0: 네.
1: 그 유산균

0: 유산균 알겠습니다.
1: 네네.
0: 유산균 선물 드릴게요. 혼자 있어요? 남편은 옆에 안 계십니까?
1: 남편이 일하러 갔죠.
0: 남편 일하러 갔고 남편도 애청자신가 봐요.
1: 제가 처음엔 저만 들었는데요. 남편이 제 차를 타다가 네. 제가 이제 계속 이 방송을 듣고 가니까
0: 예, 예.
1: 무슨 방송이야? 그래서 오늘 목동 방송인지 잘겠다. 당신도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0: 예.
1: 그 뒤부터는 뭐 저보다 더 열심히 듣고
0: 열렬 애청자로. 야.
1: 네네네.
0: 자 우리 그러면은 지금 혹시 남편이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에게 그냥... 사랑의 메시지 뿅 한번 날려주십시오.
1: 네. 저희 남편
0: 뭐라고 불러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 뭐라고 부릅니까?
1: 저는 그냥 여보 자기야 이렇게
0: 여보
1: 부르는데,
0: 하면서 여보한테 지금 네. 한번 하세요.
1: 여보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와. 여보 사랑합니다.
0: 와 우리 권사님
1: <고마워. 웃음>
0: 남편을 진짜 엄청 사랑하나 봐.
1: 아, 남편은 와. 제가 네. 어찌됐든 너무 저때 신앙생활을
0: 예.
1: 늦게 했지만 너무 열심히 하고
0: 남편이요?
1: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0: 예.
1: 하여간 저한테 너무 부족한 저한테는 너무 딱 맞는 배필을
0: 예.
1: 하나님 만나 계신 것 같아요.
0: 이야 남편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 정말 너무 흐뭇하시겠어요. 너무 예 정말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극동방송 예 네.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네. 예수로 나의
1: 구주 삼고 생명과 아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0: 감사합니다 권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시고요
1: 네, 건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0: 문용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른 분 연결하기 위해서 1절만 들었어요. 3시 12분 지나고 있고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오늘 도전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작정 도전이라는 문자를 받고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요. 앞부분 살짝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 딩동댕 좋은 선물 받습니다. 방학생이고 무교생이고 뭐 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도전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시는 분께 제가 여기서 바로 생방송 중에 이 전화번호가 제 앞에는 뜨거든요. 그 전화로 바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이라고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자, 그 중에서 이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 걸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제가 또 부를지.
1: 네, 안녕하세요.
0: 마음
1: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0: 할렐루야.
1: 안녕하세요.
0: 축하드립니다. 자,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0: 예.
1: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지금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네요.
0: 저 처음 걸었는데?
1: 아,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고 있거든요.
0: 예. 그렇죠.
1: 전화.
0: 예.
1: 근데 전화를
0: 네.
1: 전화를 거시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0: 제가 전화

0: 걸었어요, 제가.
1: 예, 그러니까요.
0: 예, 그쵸. 그냥 지금 문자 보고 제가 바로
1: 네네. 네.
0: 전화를 한 거예요.
1: 아,
0: 예,
1: 그러셨구나.
0: 빨리
1: 아,
0: 받으신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옆에 라디오는 꺼주시고.
1: 라디오는 지금 휴대폰으로
0: 아,
1: 지금 듣고
0: 휴대폰으로?
1: 있는데요.
0: 예,
1: 네,
0: 휴대폰으로
1: 휴대폰
0: 어플로 듣고
1: 끌까요?
0: 계시고. 아니요, 이제, 예,
1: 휴대폰을.
0: 그냥 옆이 지금 안 들리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또 끄다가 또 통화도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울산이시죠? 울산이라고 지금. 예.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1: 네. 저는 울산에 소형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0: 네.
1: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지금 평신도로 소형교회, 울산 소형교회.
0: 서현교회, 울산 서현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1: 아니, 전도사는 다른 곳에서 하다가
0: 예.
1: 평신도 사역하고
0: 아,
1: 있어요.
0: 다른 데서 전도사님 하시다가 지금 울산
1: 네네,
0: 서현교회는
1: 전도사
0: 평신도로
1: 직분은 있죠.
0: 오셨다고요?
1: 네네네.
0: 그래요. 평신도
1: 나이가 좀 있어서.
0: 그러면 어떻게 지금 평신도로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1: 네네네.
0: 계시는군요.
1: 네네.
0: 집사님, 권사님
1: 네네.
0: 둘 중에
1: 집사로 지금
0: 집사님.
1: 있습니다. 네네.
0: 알겠습니다.
1: 평신도 사역하고
0: 예.
1: 있어요.
0: 성함도
1: 이서연입니다.
0: 이서연.
1: 서연.
0: 이서연 집사님이 서현교회를 다니시네요?
1: 네, 서현이고요.
0: 예.
1: 전 서연이고요.
0: 아, 이서연 집사님. 어떻게
1: 네네네.
0: 극동방송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좀 됐죠. 됐고, 제가 일하는 게 이제 요양보호사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평일에는.
0: 네.
1: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영접시키고, 이 방송을 계속 같이 듣고, 네. 그런
0: 어르신들에게 이
1: 드리고 한게
0: 방송을 듣게
1: 지금
0: 하는군요.
1: 오래됐죠. 예. 같이
0: 야,
1: 듣고,
0: 예.
1: 또 이제 복음 전하고,
0: 네.
1: 또 오전 오후로 하는데, 오전에는 이제 울산 극동방송,
0: 네네.
1: 소망의 기도, 그거 계속 같이, 들으면서 기도해드리고,
0: 네네.
1: 영접시키고, 전도하고,
0: 야,
1: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진짜 지금도 전도자로 살고 계시는군요.
1: 계속, 예, 계속 그렇죠, 뭐.
0: 지금도 옆에
1: 전도하고
0: 어르신들 계세요, 그러면요?
1: 어르신 계시는데, 지금 대상자는 주무시고 있고, 산책을 해요.
0: 아,
1: 그러면은 이제 공원에
0: 예.
1: 산책하러 나가면
0: 네네.
1: 두 바퀴 이제 공원을 좀 돌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 그냥 제가
0: 그렇구나.
1: 이어폰으로 안 듣고 계속
0: 예.
1: 들려드리는 거죠.
0: 오케이. 아까 대상자라는 분은 전도 대상자 말씀이신 거예요?
1: 제가 일하는 요양 대상자죠.
0: 아, 그 대상자.
1: 예.
0: 거기에 이제
1: 그리고
0: 다 이제
1: 어머니.
0: 어떻게 믿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안
1: 안
0: 믿는
1: 믿고
0: 분?
1: 계셔요,
0: 안 믿는
1: 이분은. 근데
0: 분들도.
1: 계속 이제, 예,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0: 네네.
1: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이렇게 전도를 앞에서 목사님하고 하시거든요.
0: 네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분 이제 이렇게 만나면은, 화요일마다 이제
0: 네네.
1: 만나면은,
0: 예.
1: 저번에도 영접시키고,
0: 예.
1: 또
0: 아.
1: 기도해드리고,
0: 예.
1: 계속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0: 와, 아우,
1: 그렇게 하고
0: 진짜
1: 있고,
0: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극동방송을
1: 아이고,
0: 정말 그분들에게
1: 당연히.
0: 정말 많이 들려주시고,
1: 네.
0: 전도의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
1: 계속 그렇게
0: 예,
1: 하고
0: 우리
1: 있어요.
0: 이서연
1: 네.
0: 집사님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우리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선물.
0: 오늘 찬양 잘 맞춰주셨는데.
1: 저희 어머니가 간장게장을 좋아하거든요.
0: 죄송한데, 저희가 개장이 지금 잠깐 중단돼가지고.
1: 아, 떨어졌구나.
0: 네.
1: 아, 그러면은, 아무거나 기억이 안
0: 아무거나.
1: 나네, 갑자기.
0: 자,
1: 간장게장만 드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유산균.
1: 유산균,
0: 알겠습니다.
1: 네네.
0: 유산균
1: 네, 아,
0: 선물로 드리도록
1: 감사합니다.
0: 하겠습니다. 예,
1: 네,
0: 계속 애청해
1: 감사합니다.
0: 주시고, 울산에 있는 그 요양 하시는 분들에게 극동방송
1: 네.
0: 잘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1: 네,
0: 자,
1: 감사합니다.
0: 마음 속에
1: 근심 있는 사람, 주의 뜻
0: 그렇습니다.
1: 앞에.
0: 감사합니다.

0: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제가 여기서 지금 문자창을 보고 있다가 이 중에서 제가 선택해서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제가 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드려서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받는 분이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딩동댕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방학생, 무교생 할 거 없이 교회 잘 다니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보내주시는 분에게 제가 생방송 중에 전화를 겁니다. 자, 누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누구누구인지 몰라요. 막 도전이라고 지금 엄청 문자가 와 있는데 그냥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할지.
1: 여보세요?
0: 어두운
1: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0: 할렐루야. 아, 이거 좀 방학생한테 하긴 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쉬웠는데. 너무 쉬웠어.
1: 아, 너무 쉬웠죠? 감사해요.
0: 쉬었죠? 예.
1: 네.
0: 자, 우리 2021번님 본인 소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군 현리에 예. 그 군인 병사들을 전도하는 사역하고 있는 맹호 교회 다니는 박인영입니다.
0: 와. 와, 맹호 교회.
1: 너무 좋아요.
0: 맹호 교회 박
1: 네, 맹호 교회.
0: 예, 박인영 님.
1: 네.
0: 박인영 님.
1: 어, 와, 너무 좋다.
0: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혹시 장교나 부사관이십니까?
1: 저는 부사관 가족이고요.
0: 예.
1: 여기에 교회가 꽤 몇십 년 오래됐는데
0: 예, 예.
1: 그 군복무를 하러 오는 젊은 청년들을
0: 예.
1: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0: 예.
1: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0: 야,
1: 지금 막 생각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0: 야, 그러니까 남편분이 부사관이시군요.
1: 네, 맞아요.
0: 그럼 그 부대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죠?
1: 저희 부대 밖에 지금 군인 아파트가 있고요.
0: 네.
1: 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들은 부대 안에 있고
0: 네.
1: 저희는 좀 사단 규모의 큰 교회라서
0: 네네.
1: 그 부대가 여러 군데 있는 현리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0: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아니면 밖에
1: 부대
0: 있는
1: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0: 밖에도 있고 맹호 교회가
1: 네.
0: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회가?
1: 맞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0: 저도 사실은 군 교회를 좀 다녀봤어요.
1: 아 네.
0: 근데 그 군 교회 군 가족으로 그 영내에 있는 교회 다닌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1: 맞아요. 군대 안에서는 한 가정이 예. 있는 교회도 있고 두 가정이 있는 교회도 있는데
0: 네.
1: 저희 교회는 정말 전통이 오래돼서
0: 네.
1: 20대 때부터 이렇게 병사들을 사역하려고
0: 네네.
1: 들어오시는 그 군인 가족분들이 지금 80대가 되신 권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0: 와, 아니 근데 신기한 게
1: 네.
0: 아, 저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실로암으로 했거든요.
1: 아, 네.
0: 군교회에서 어떻게 또 실로암이 걸리네요.
1: 난리 나요. 군교에서 실로암 나오면 난리
0: 그러니까요. 와, 거기에서 이제 우리 네. 정말 그 우리 장병들
1: 응? 네.
0: 거쳐가는 장병들에게 잘 해주면서 이제 교회 네. 집사님이신 거잖아요. 우리 박인영
1: 네,
0: 집사님. 그렇죠?
1: 네.
0: 이야, 이 진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새끼라에도 전화 연결되는 사람들 보면은 딱
1: 네.
0: 교회 옛날에 뭐 군대 있을 때 갔었어요. 그때 뭐 세례 받았어요.
1: 네.
0: 이런 사람들도 꼭 있어요.
1: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작년인가 재작년 데이터이긴 한데,
0: 네네.
1: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색하긴 하는데,
0: 네.
1: 청년들이 군교회에서 뭐 이렇게 외박이나 이런 걸 타려고 이제 교회를 오기도 하는데,
0: 예.
1: 그게 사회로 나와서 교회로 또 이렇게 사회로 뻗어가는 인원은 5%라고 했나? 굉장히
0: 그러니까요.
1: 적다고 하더라고요.
0: 예. 그래도,
1: 그래도.
0: 네.

0: 제가 전화 연결을 해보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든지 군대 있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1: 맞아요.
0: 있더라고요.
1: 맞아요. 희망이 있어요. 한 영혼 보고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
0: 지금은 안 다니고 있더라도 내가 옛날에 꼭 문턱이라도 가봤던 사람들은 다시 인도하기가 쉬워요.
1: 네, 아유 감사해요.
0: 박인영 집사님은 목소리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진짜 일꾼이고 똑순이로 사역하실 것 같아.
1: 목소리만 큽니다.
0: 와, 교회에서 진짜 아주 진짜 정말 활동을 잘하실 것 같고.
1: 아유.
0: 우리 장병들이 잘 따르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음 세대 선생님도 하고 계시나요?
1: 그거는 아직 조금 이제 조금 더 많이 배워서 해야 할 것 같고요.
0: 네네.
1: 그냥 이렇게 어른들 따라서 여전도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 옛날부터 막
0: 네네.
1: 그 뭐 어떻게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밖에다가 이렇게 솥을 걸고 밥을 다 해서 먹이시고 그랬던 권사님들이시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전도에 그 밥팀으로 맹호교회가 간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병사들이 그 따뜻한 밥을 먹는 거에서 아마 어머니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요.
0: 할렐루야네요. 와 말씀도 잘하시고 자 우리 박인영 집사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또 불러드릴까요?
1: 네 한 번만요.
0: 자 소곱창 유산균 네. 김 세트
1: 소곱창 주세요.
0: 소곱창 알겠습니다. 네. 소곱창 오늘 깜짝 놀라시는 거 보니까
1: 아 저 지금 너무 떨렸어요.
0: 그 좀 애청자로 좀 듣고 계시는 분 같은데 어디 거기 교회에서 그 군 내에서도 어떻게 라디오를 들으시나 봐요.
1: 저기 여기에서 저녁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뭐 택시 드라이버도 하시고 이렇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교회 가면 박인영 방송 탔다고 막 많이 말씀.
0: 경기도 가평 맹우교회 네, 박인영 집사님 아는 분, 예,
1: 네.
0: 반가움의 메시지 좀 날려주시고,
1: 네, 고맙습니다.
0: 방송 탔다고, 네, 주일날 꼭 아는 체 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극동방송 세 개라 많이 알려주시고 전도
1: 네,
0: 대상자들 있으면 많이 요청해 주시고요.
1: 네, 고맙습니다.
0: 어두운
1: 밤에
0: 캄캄한 자, 이 노래 실로 많이 부르십시오. 맹호
1: 감사합니다.
0: 파이팅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자, 실로암 김인식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어우, 맹호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제가 실로암을 했어요. 딱 맞았습니다. 와, 우리 아들 맹호 부대 있어요. 우리 0829번님 막 이런 분도 있고. 야, 자,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생방송 중에 무작정 전화를 겁니다. 앞에 살짝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분들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혹시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쓰고 옆에 방학 무교라고 좀 써주십시오. 내가 교회 안 다니는데 나도 맞춰보고 싶다, 나 옛날에 교회 좀 다녀봤어, 내 맞출 수 있어 하시는 분, 도전 옆에다가 방학 뭐 무교 이렇게 좀 써주시면

0: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하면서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좀 써주시면은 예, 제가 거의 전화를 드리니까요. 자, 그 방학생들도 기다리면서 자, 아, 너무 많아서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봐야 될까? 자, 이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9635번님. 이번에는 어떤 곡으로 할까요? 받자마자 제가 찬양 불러요.
1: 여보세요.
0: 슬픈 마음.
1: 못 들었습니다.
0: 슬픈 마음.
1: 마음 있는 사람. 주의 아니 갑자기 생각이
0: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자, 정답인 걸로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연결되면은 막 머릿속이 하얘지죠.
1: 네, 그러네요. 아까 열심히 따라 부르고 왔는데.
0: 네, 자, 본인 소개 아까, 가능합니까?
1: 네, 본명은 안 하고요.
0: 예.
1: 시흥 동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네. 이요르 닉네임으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흥 동산교회.
1: 네. 언제? 아까는 평택 안상교 동산교회 나오던 것 같은데.
0: 예, 그렇죠. 동산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시흥에 계시는
1: 동산교회에서 분립된 시흥 동산교회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네.
0: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9635번님?
1: 엄청 오래 전부터 들었고요. 예. 아까 나왔던 은혜권사님처럼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극동방송을
0: 네.
1: 너무 좋아해서
0: 나는 언제나 전화 연결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오늘 탁 됐네요.
1: 네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수백 명 가운데서 그냥 네네. 제가 딱 그냥 했는데 딱 됐어요.
1: 제가 오늘은 격하게 도전입니다.
0: 아, 그 여러 번 보냈어요?
1: 네.
0: 그랬구나. 저는 몰랐네요. 그냥 제 눈에 그냥 아 이분 한번 할까 했는데 자 우리 9635번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네?
0: 어떤 선물?
1: 선물도 주세요. 저 어떤 선물 있는지 잘 모르는데.
0: 아, 애청자시라면서 모르세요?
1: 아니요. 네? 네, 아니 그래도 헷갈리네요. 액세서리도 있고 뭐. 네. 별거 다 있긴 하던데.
0: 자, 소곱창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유산균.
0: 아, 오늘 유산균 잘 되네요.
1: 네.
0: 극동 방송은 오래 전부터 들으셨다고요?
1: 거의 네, 되게 제 기억으로는 오래된 것 같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계속. 이게 고정 채널로 듣고 있었고요.
0: 예, 예.
1: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손녀가 있는데 손녀 예. 앞으로 전파 선교도 하고 있고요.
0: 오.
1: 네. 네. 그래서
0: 극동 방송 들으면서 뭐가 네. 제일 좋으세요?
1: 늘상 이렇게 어떤 날은 이제 많은 날 중에 제 이렇게 마음을 되게 와닿게 하는 말씀이라던가 네네. 또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간증들 들으면서 네. 기도하게 되고
0: 예, 예.
1: 오래 한참 전에 들었던 건데 그 내가 계획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그 말씀 구절을
0: 네네.
1: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도 되게 좋았고 네. 매번 은혜 받고 있어요.
0: 특히 이제 말씀으로 메시지로 많이 은혜를 받고 계시고 위로받고 네네. 힘을 얻으시는구나.
1: 네네네. 티피하면서도 예. 한번 해볼까, 내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매일 티피하면서.
0: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9635번님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극동방송 네.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도 잘 사용해 주십시오.
1: 동상교회 기도해 주세요. 저희 목사님 최고입니다.
0: 목사님 뭐라고요?
1: 목사님 최고라고요.
0: 아, 목사님 최고라고.
1: 쏙쏙 들어와서요.
0: 아, 목사님 자랑 좀 해보세요. 성함 얘기하면서.
1: 담임 목사님 김혁수 목사님이시고요.
0: 예, 예.
1: 안산 동상교회에서 분립돼서 오셨고요. 지금 매주 설교가 은혜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0: 네, 네.
1: 근데 매주 설교가 너무 은혜되고요.
0: 네, 네.
1: 저희 가족들이 저희 이렇게 제 밑에

0: 또 딸들이 있는데 이제
1: 네.
0: 신앙생활을 잘 못했었어요. 늘 헤매고만 다니고 시간은 길긴 했지만 근데 거기 시흥동산에서 안착하면서 너무 은혜롭게 딸의 가정이나 저나 성장하고 있어서
1: 오.
0: 너무너무
1: 네. 와.
0: 어떤 외부 강사님이 오셔도 저희 목사님 못 이기실 거예요.
1: 와, 진짜 목사님 들으시면 너무
0: 정말입니다.
1: 좋겠다. 예.
0: 네, 그거 매일
1: 와.
0: 새로운 성도가 오고 있고요.
1: 예.
0: 우리가 교회를 좀 밀어서
1: 예.
0: 이렇게 옆으로 벽을 밀어서 넓히자고 할 정도로 성도가
1: 예.
0: 매주 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1: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도전해주셔서 감사하고,
0: 너무 감사합니다. 연결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슬픈
0: 마음 있는 사람.
1: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자, 고맙습니다.

0: 더 라이트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이었죠. 3시 35분입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그냥 바로 전화를 해서 앞부분 살짝 찬양합니다. 살짝 찬양해서 이어서 바로 부르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방학생들 한번 보내라고 했는데 왔네요. 방학생들도 지금 도전을 했습니다. 자, 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 우리 방학생 맞춰야 되는데.
1: 방학생.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 소리 후 소리.
0: 이 중요한 시기에. 아, 통화 중. 다시 한번요. 7948번님 제가 지금 전화하는데
1: 고객이 통화 중이었...
0: 아, 통화 중. 아쉽습니다. 다른 방학생

0: 예수 사랑
1: 하심을
0: 거룩
1: 가신 받을 때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 아니에요.
0: 지금 3년 방학생인데 도전하셨네요?
1: 아, 네네.
0: 3년 방학 본인 맞죠?
1: 네네.
0: 그렇죠. 3년 정도면은 예수 사랑하시면은 아시죠. 그렇죠?
1: 네네.
0: 어느 지역이십니까?
1: 여기 전남 무안입니다.
0: 전남 무안.
1: 네.
0: 오. 극동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극동방송은 제가 2018년부터 교회 다니면서부터
0: 교회
1: 들었습니다.
0: 다니면서
1: 네.
0: 2018년부터 한 7,
1: 네.
0: 8년을 그럼 아니지. 한 5년 정도?
1: 네네.
0: 5년 정도 다니면서 듣게 되셨고, 5년 다니다가 이제 3년 방학했네요.
1: 네네.
0: 방학 중에도 계속 지금 듣고는 계시는군요.
1: 네, 제가 항상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0: 네네.
1: 자가용이나 1톤 트럭에 항상 들고
0: 들고
1: 다닙니다.
0: 다녀요. 무안에서 그럼
1: 네.
0: 농사 지세요, 지금?
1: 네네.
0: 목포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구나.
1: 네네. 네,
0: 아, 오늘 도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1: 감사합니다.
0: 3년 방학은 5년 다니다가 좀 바쁘셔서 지금 방학 중이세요?
1: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0: 예.
1: 조금 이런 관계 때문에.
0: 아, 관계 때문에. 자,
1: 네네.
0: 오늘 이렇게 오늘 도전을 해 주셨는데
1: 네.
0: 진짜 도전. 하나님께 도전, 교회에게 도전. 응? 가보는 거. 한번 도전 한번 다시 할수 있는 기회.

0: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도전이라는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1: 네네.
0: 하나님께서 좀 전에 그분은 통화 중이었고 들었죠?
1: 네네.
0: 2656번님을 하나님이 오늘 선택하신 거예요.
1: 네네.

0: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알겠죠? 자,
1: 네,
0: 일단은 전화 연결되고 예수 사랑하심은 연결했으니까요. 선물 드리고
1: 알겠습니다. 네.
0: 싶은데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아까 제가 불렀던 선물 중에서.
1: 저는 뭐 유산균 하겠습니다.
0: 유산균, 오늘 유산균. 아유, 유산균으로 잘 되네. 자, 유산균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 네네.
0: 이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들으시죠? 전화 연결하는 것도.
1: 네네. 네네.
0: 전화 연결 들으면서 나도 한번 저 전화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1: 항상 하고는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0: 용기가 안 나서. 근데 오늘
1: 네네.
0: 도전 잘해주셨어요.
1: 네.
0: 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전남 무안에 계시는 2656번님,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드려서 교회 소개가 필요하면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해요. 예.
1: 네.
0: 예수 사랑하심은 이곡 많이 불렀었나요? 5년 동안 교회 다니실 때?
1: 네네.
0: 이 후렴구 가사 아시죠?
1: 네.
0: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2656번님 여전히 지금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예, 하나님 다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알겠죠?
1: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그래요. 자, 저희가 전화 드리겠고요. 저희가 당첨 문자를 보낼 테니까 거기로 주소를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 네. 네,
0: 자,
1: 감사합니다.
0: 예수 사랑.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시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통화만 제가 더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통화만 더 해볼게요. 자,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 제가 그냥 묻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해서 앞부분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학생들이 또 도전을 하셔서 자, 한 분 더 방학생에게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78번님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다른 분에게 바로 넘어가요.

0: 국익이 통화 중이어서.
1: 아, 이분 아까 통화 중인 그분인 것 같은데. 오늘따라 길게 통화하시네요. 자, 또 다른 분. 자, 마지막에 걸어보겠습니다. 잠, 잠아. 자, 라디오 꺼주시고요. 자마름. 운전 중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화드릴게요. 아유, 안타깝네요. 운전 중이시고 못 맞추셔가지고. 자, 다른 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7675번님.
2: 예, 안녕.

0: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7675번님 운전 중 아니시죠?
1: 예, 1시간 전부터 차 주차시켜놓고 있습니다.
0: 주차시켜놓고 오늘 전화 받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혹시?
1: 예,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꼭 해주실 걸로 믿고.
0: 방학생 맞아요?
1: 제가 하나님께 그 아주 좋은 달란트를 받고 그렇게 예. 있었는데 20년 동안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20년 방학인데 오늘 예. 꼭 전화 연결이 되고 싶으셨군요.
1: 그 전에도 계속 방송은 듣거든요, 새끼라를.
0: 예, 예.
1: 계속 도전 문자를 보내, 아니, 방학 문자를 보낼까 하는 망설임을 많이 하고 못했죠.
0: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새싹 문자로 보내셨어요.
1: 예, 예.
0: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675번님 선택하셨고 딱 예. 준비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게 이렇게 통화가 됐네요.
1: 그렇지 않아도 예. 두 분 전화 안 받으시고 한 분 운전 예. 중이라 혹 나한테까지 오나 했는데 왔습니다.
0: 자, 우리 7675번님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1: 예예. 예.
0: 이 시간 저 따라서 그 간절한 예.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시죠.
1: 예예. 예.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675번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20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자, 우리 예. 선물 뭐 드릴까요, 7675번님?
1: 제가 항상 생각했던 선물이 소곱창
0: 알겠습니다. 황금곱창에서 예. 소곱창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예. 전주입니다.
0: 전주세요.
1: 예.
0: 자, 우리 7675번님 이번 주에 꼭 도전해서 하나님께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주에 꼭 예. 가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아이고. 저희가 또 전주에 있는 좋은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참 아름다워라 이 마지막 곡 전하면서 오늘 도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 전화를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다음번에 또 김인수가 또 도전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곡강교회 새성전 입당 예배 및 은퇴 임직 예식이 오는 6월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마을로 12-25 새로운 터전에서 네 번째 성전을 완공하고 드리는 귀한 예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2712번 곡강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권사합창단 창단예배가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경동노회 회관 대강당에서 드려집니다. 창단예배 말씀은 단목이신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단장인 김용주 장로님께서는 대표기도로 함께하시고 축하 및 창단기념 찬양 순서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경주 권사합창단 단원도 모집합니다. 경주지역교회 출석 중인 40세 이상 권사님을 대상으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파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675-76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

지역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꺼지지 않는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삶 가운데 임하셨으며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여러 차원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처음 빛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은 빛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해나 달의 빛임이 필요 없는 새 창조의 영원한 빛으로 완성하십니다. 이토록 성경은 일관되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고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 모두 다 있으실 겁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그 고통과 그 감정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성전에 나아가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 안내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울릉도 중개소 송출 장비 문제로 인해 울릉 지역에 방송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보다 안정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니 방송가족들의 이해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송가족들의 청취에 불편함을 전해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포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FEBC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8번 가운데 바리톤의 아리아 헛된 걱정이여 사라져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필립 헤레베헤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보칼레 켄트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8번 가운데 헛된 걱정이여 사라져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이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그라치오소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1889년에 작곡한 드보르작의 교향곡으로 그의 9개의 교향곡 가운데 가장 목가적이고 또 가장 밝은 분위기를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 당시 드보르작은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런 작곡가가 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당시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후기 낭만주의의 음악어법을 따르기보다 본인의 자국적인 색채, 민족적인 색채, 체코의 색채를 강조하는 민족주의 작곡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3악장은 전통적인 교향곡의 형식 스케르초를 따르지만 굉장히 우아한 그런 왈츠풍으로 보헤미아의 그 민속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의 3악장. 오늘 이 작품을 구스타프 두다베리 지휘하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 이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그라치오소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아리아 존귀와 위엄 지나고 준비했습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의 3부에 나오는 작품인데요. 하이든의 천지창조 3부는 창조가 완성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존귀와 위엄 지나고는 테너의 아리아인데요. 가사의 내용은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창조 질서의 세계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창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몬테베르디 앙상블의 연주,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3부에 나오는 아리아 존귀와 위엄 지나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작품 프렐류드 쿠페룽의 무덤 준비했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작품 프렐류드 쿠프랭의 무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경건 환경에서도 교만은 자랍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월이 흘러가는데 점점 고집이 늘고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져서 사람들을 품어내지를 못하고 괜히 자꾸 화가 나고 서운함이 생기고 이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그래 잘 살았구나,

정말 너희들이 예배를 내가 받아줄만 하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사실 돌아보니까 나는 좁은데 나는 사람들, 세상들을 이렇게 품어내지를 못하고 옹졸하게 좁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좀 품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인데 잠깐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용납받았다.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주님께서 품어주셨네. 그럼 나도 마음그릇을 넓혀서 품어내야지, 용납해야지. 이게 지금 마음그릇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 좀 하고 조금 돈 좀 번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영성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관리 잘 하시잖아요. 몸 관리하려고 얼마나 먹는 거 절제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인간관계 관리하겠다고 얼마나 여러분들 투자하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근데 그 모든 거 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좁고 우리의 마음이 경팍하고 우리가 품어내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질은 높아지지가 않아요. 다 부족하고 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 그릇이 커지고 마음이 깊어지면은 모든 문제들은 작아지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도 받고 뭔가 힘도 얻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둘러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너무 옹졸했습니다. 제가 너무 좁았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마음, 죄된 마음을 품은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넓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깊어지고 넓어지고 새로워지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 모든 세상 것들,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아직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만나면 저것도 달라질 거야, 자비와 긍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해됩니다. 품어낼 마음이 생깁니다. 기다려줄 만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이기적인 내 판단, 정죄하려는 마음, 이것들이 앞서게 되어지면 점점 좁아지지요. 얕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굉장한 내가 똑똑해 잘났어 내가 최고야,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그는 점점 작은 자로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열매가 없어요. 후배들이 존중하지를 않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한 주님을 누리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나를 품어주어서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내 속에 회복시키게 하시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문제였는데 이거를 깨달아 아르세요. 이걸 자꾸만 고백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성령께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 속에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부흥회가 열립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세상을 경영하시고 사람을 다스리세요. 그러나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질병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일하시는 치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모든 경영을 내가 똑바로 해야 돼. 경영이 잘 안 돼요. 이기심의 마음, 고집하는 마음, 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경영이 안 되고 딱딱하고 부드럽지 못하면 올바른 경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삐걱삐걱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겠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경영의 문제를 개입해 주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뜻 가운데서 좋은 경영이 되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이번 집회가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일하시는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강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그릇 준비해서 이번 집회에 모두가 다 준비된 그릇 위에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귀한 집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집회를 이렇게 때마다 부흥회를 하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오던 사람이 주로 오는 거를 바라봐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젊은 분들 직장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나를 위한 특별한 치료 계획의 시간을 여긴 다음에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 아무리 직장이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특별한 치료받을 때에는 시간 내지 않습니까? 병원 간다 그러면 회사도 잠시 오기 퇴근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하든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저,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지만 받는 내 마음이 공짜라고 가볍게 받으면 은혜 받아도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녁 세 번이에요. 일곱 저녁 세 번. 그리고 새벽에 5시 두 번, 다섯 번의 기회인데 정말 귀하신 목사님 모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아서 정말 영적 별미,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의 3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 다 참여합시다. 네, 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빠지지 맙시다. 다들 은혜 받는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5장 말씀 이미 두 번을 나누었고 오늘 세 번째가 되어지는데 두 번의 중심 인물은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이방 나라 장군입니다. 때때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적군의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늘 승리했고 왕의 총애를 받고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장수였지만 치명적으로 나병이 걸린 거예요. 썩어 살이 문드러져요.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나병이 무섭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데이는데도 감각이 없고 찌르는데도 감각이 없고 살이 물러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아왔던 자신의 집에 한 여종, 어린 여종이 아이고 이 병은 우리 고향의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겠는데요, 복음을 들었고 어린 계집 여종이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는 결심을 해서 가는 겁니다. 예의를 표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정성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만을 만나러 왔는데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렵사리 모든 것 준비해서 그 집 문을 두드렸는데 나온 것은 종이 하나가 나왔고 종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가 어땠습니다. 돌아가세요. 가다가 오는 길에 봤지요. 그 요단강물에 일곱 번 몸을 담그면 된답니다. 이 말 하나 들은 거예요. 사실은 복음인데 치료에 놀라운 그 계획이 짜진 건데 나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했어요?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응? 내가 이 먼 거리 왔는데 내가 예물 준비했는데 내가 최고의 정성으로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아? 그리고는 그 요단강물에 씻으라 그래? 아니 우리 동네 아마나 바르발강은 훨씬 깨끗한데 거기다 차라리 씻지. 나만이 착각을 했어요. 치료받으러 왔는데 이 의사님의 치료 얘기는 들으려고 그러지를 아니하고 내 생각에는 이건 진짜 환자의 정말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종종 그래요. 자신의 문제 치료받으러 왔는데 내 생각에는 내 생각으로 살았으니까는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살면은 그거 계속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과 다른 진단과 치료 계획대로 살아내야 그 다음에 뭔가 해결이 되어지고 새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던 대로 하면은 막히는 거예요. 새 얘기를 들으면은 들은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나만 순간적으로는 화가 났어요. 왜요? 자존심이죠. 먼 길 왔거든요. 내 딴에는 이런 기대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생각이 충족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화를 내고 그냥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하 장수 하나가 나만

당신에게 축원하는 거예요. 자, 문 그러지 맙시다. 아니 그 선제가 당신에게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가봅시다. 그래서는 이 나만이 부하장수의 충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만

한계에 걸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은 잠시 접어두어야 하는 것이죠. 나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요단강물에 정말 일곱 번 몸을 담갔더니 살이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지게 된 거예요. 자, 나만 너무 기뻤어요. 말씀 볼까요? 자, 15절과 16절 시작. 나만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 치료받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돌아왔어요. 정중하게 예의를 표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해온 예물인데 좀 받으시죠. 근데 엘리사가 받지 않았어요. 여러 번 강권했지만 엘리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사실 엘리사에게 이 물질은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장에 보면 지금 엘리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하생,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약 작은 신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하생들과 더불어 지내고 있는데 6장에 보면 얼마나 가난했는지 얘기가 나와요. 땔감 어떻게 구해보려고 도끼질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슬피 울고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열악하고 가난한 환경이었어요. 나만이 가져온 예물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은 1달란트는, 달란트는 돈의 가치, 돈의 얘기자 무게예요, 무게. 도량의 단위예요. 34kg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한 보쯤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나중에 두 달란트를 요구하니까 두 보쯤을 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10달란트. 그거만, 은이 10달란트. 금은 6,000개. 옷을 열 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받으세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고 문화생들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왜 받지 않았을까요?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치유의 순수함을 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시는, 그야말로 복채받고 도움 주는 그런 우상하는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이거를 지금 이방의 장군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는 나만이 그 다음 17, 18절에 하는 말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완강히 거절하니까 할 수 없이 예물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만이 너무나 감동을 또 입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만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당신의 집 앞에 이 흙을 두 포대만 좀 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흙을 내 고향에 가져가서 우리 집 앞에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그 흙 위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재물, 내 모든 정성을 받으실 분은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흙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멋있잖아요. 거기다가 나만이 하는 말이, 저는 그 다음 말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군대 장관입니다. 왕이 저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내 주군께서, 왕이 때가 되어지면 종종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왕의 연약한 몸을 부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왕이 저

를 의지해서 신전에 가서 신에게 머리를 수그릴 때에 내 주군이 수그리는 중에 저도 잠시 머리를 수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해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 성계에 따라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용서해 달라고. 나만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미숙해요. 혈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군인이다, 좋은 씨앗이다, 정말 귀한 신앙이다, 이런 모습이 점점점 눈에 크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자처럼, 이방의 사람처럼 보였는데 점점점 마음에 드네,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귀한 사람이다, 눈에 점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은 게하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은 이방 사람인데 저는 점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엘리사를 모시고 있고 늘 예배 드리고 있고 늘 좋은 분위기 속에 있었던 이 게하시가 너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 왜 나만의 돈을 받지 않는 거야? 우리 선생님 지금 신학교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가서 꼭 저 재물을 받아올 거야. 게하시는 그런 욕심을 부립니다. 엉뚱한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욕심이 전개되어지는 과정이 이하 내용이에요. 죄를 결심합니다. 이어 죄를 결심하고 나니까 나만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 지금 우리 선생님 그 문화생이 멀리서 급하게 두 명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급하게 보내셨네요. 이미 떠나간 나만을 쫓아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집에 온 그 두 문화생에게 저를 좀 돕겠다고 은 한 달란트 그리고 옷 두 벌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은 달란트가 하나가 아니지, 내가 더 드려야지. 은 두 달란트를 주었어요. 이거를 자신의 부하로 지으게 해서 그 집까지 가져다 주도록 나만은 돕는 거예요. 결국은 집 근처에 와서는 나만의 종들을 보내고 이 가져온 돈과 의복을 숨겨놓고 그리고는 주인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무서워요.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거 숨기려고 계속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죄인의 특징이지요. 결국은 나만을 속이고는 자신의 선생님도 속이려고, 선지자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죄에 빠지고 나니까 사슬에 매인 거예요. 풀려나지를 못합니다. 죄는 시작할 때에, 초기에 거절하는 것이 지혜예요. 능력이에요, 그게. 자, 엘리사의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2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예,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조금 전에 만났던 그 사람 나만이죠. 그가 수레에서 내려올 때에 너와 얘기를 나누었을 적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나만을 만나서 그거 달라 그러고 너 거짓말을 할 적에 내 양심이 찔리지 않더냐? 나를 팔아서 거짓말을 하는데 너 마음이 좀 뜨끔거리지 않더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사람이라

하는 것이 욕심을 부려서 거짓말 하다가도 괜찮나? 아, 이거 아쉬우면 안 되는데. 더러 겁이 나서 주저하고 때로는 물러서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너 내가 거절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너는 달려가서 거꾸로 거짓말에 그 돈을 받아 오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따끔거리지 않았어? 내 이름을 팔아서. 여러분, 살아보려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반복해서는 안 돼요. 경고하는 양심의 찔림. 신앙생활 한 주에는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라는 것이 그런 불편하고 잘못된 것들 앞에서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살아 작동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거룩함을 팔아서 그 양심이 무뎌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어진. 지금 나만은 육신의 질병이 뭡니까? 나병이에요, 나병. 나병은 뭡니까? 외부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불에 타도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아만은 몸을 치료하려고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성이 깨어났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돌아가서도 내 나라의 신이 참신이 아니라 하는 사람을 압니다. 그 우상 앞에 어쩔 수 없이 왕을 모셔왔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그것마저도 양심에 찔려서 이거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늘 귀한 선생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영성의 환경 속에 살고 있으니 계하시 뭐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가져야 되겠다,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마음의 찔림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는 영적인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욕심의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찔림은 있어야, 찔림은.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기아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기아시는 영적 자존심마저 팔아서 물질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비참한 말로 오히려 나병이었어요. 영혼이 병들더니 육신도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이 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물질도 스승도 건강도 다 잃어버린 게하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게하시 영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하다가 육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나병에 망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을 키우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고 시들고 움츠렸던 영혼이 깨어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가 임하여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희망이 생겨나고 의욕이 생겨나고 해보자는 열정이 생겨나고 이 영성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예배이자 신앙생활인데, 기하시는 정반대죠. 그 좋은 영성의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 영성이 무뎌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가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 매일 듣는 말씀, 그 좋은 관계들 속에서 그의 관심은 언제나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내 욕심이 그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게하시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아만은 이방 사람으로 선지자를 만나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 밑에 있고 경건 분위기에 있었던 게하시는 오히려 물질을 탐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어졌어요. 우리 안에
계하시가 있습니다.

0: 우리 안에 게하시가 자라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재산과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신 부모님의 자녀인 것이 당당한 자부심이 되는 그 자녀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자녀입니다. 게하시는 위대한 선지자를 모시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분에게 말씀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게하시의 불행이고 저주였다는 거예요. 늘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게하시는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를 못했고 반대로 멀리서 은혜를 사모하여 찾아온 나아만은 엘리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붙잡은 거예요. 아이러니 아이러니요. 우리의 진짜 진정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명품 하나 갖고 좋은 주식 하나 갖고 좋은 사람들 친분 싼 괜찮은 사람 하나 품고 이게 정말 우리들의 재산입니까? 알잖아요. 별로 오래가지 못할 것들이잖아요. 그거 가져봤자 언젠가는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자부심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산 목록 1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참 많이 물려줄 것이 없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평생 나와 함께 살았던 우리 하나님을 너에게 물릴 수 있게 되어져서 나는 그래도 고맙게 여긴다. 여러분, 이 영적 자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넘어올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쟤네들이 언젠가 알아봐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지만 믿음으로 사셨어. 우리들을 사랑해 주었지. 가정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셨어. 고생했던 부모가 저들의 가슴에 남기는 그것은 영적인 자부심이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이에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자들에게는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게하시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녀와 후배들에게 영향이 되어지는 그 가정,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54-293-002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공간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룩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인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음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때로 편안함보다 순종을, 즐거움보다 거룩함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치 어두운 밤의 등불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길을 밝히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오늘 첫 곡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학계 날개들의 찬양과 교회의 참된 터는 베어리어스 아티스트의 독창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드려질 때 참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도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로 다시 서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크록스가 노래하고요. 백투더바이블 뮤지션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신영옥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범위 윤영주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용사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자들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열정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1904년에 당시 이제 저 선교사 이름이 맥팔랜드 선교사인데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26세 맥팔랜드 선교사가 대구에 와서 계명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포항에 와서 전도하면서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모인 복음에 반응한 분들이 모인 교회가 대도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1952년에 당시 대도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편은범 전도사님과 30여 명의 우리 뭐 여러 박분현 권사님이나 여러 그 3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분립해서 출발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자가 있고 눈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 심었다라는 표현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유럽사회 그 동서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 반도의 이 남쪽 가장 화려한 도시에 들어가서 우상과 미신과 신화에 있던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또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후임으로 와서 아볼로는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었고 양육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과 열정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흔적과 아볼로의 흔적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강렬합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는 심는 자이고 물을 주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바울의 수고와 아볼로의 수고를 칭찬했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더 심화되면서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분열이 일어나는 불상사도 이루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자기가 심는 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가 이렇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처음 결실을 맺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렸던 기원이죠. 여러분, 농부는 논밭에서 땀을 흘리는데 지금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것 이상으로 농부들은 한여름 논에서 밭에서 땀을 흘리며 마치 화창한 날씨에도 온몸이 비에 젖은 것처럼 그렇게 땀을 흘립니다. 씨 뿌리고 물을 대주고 잡초를 뽑고 곡식을 가꾸는 농부의 수고가 없다면 어떻게 벼가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채소와 과실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의 수고는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기온을 조절해 주실 때에 오늘 우리는 이 풍성한 결실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온갖 좋은 실과가 다 자라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후에도 꾸준히 그렇게 꽃과 나무와 동물과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부어주셨어요. 아담은 동산지기로서 이 나무와 꽃들과 동물들을 다스리지만 가꾸지만 그러나 실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탄이 아담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넣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기가 일하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고 내가 애쓰기 때문에 동물이 자란다고 나의 공로를 알리고 나의 열심만을 높이는 자로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심는 것도 귀하고 물을 주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생명력을 계속 불어넣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듣고 회심해서 교인이 된다는 것,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당시에 신화와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유럽 사회에서 예수께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는데 여러분에게 세례 집례했던 목사님은 다 다르실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머리 안수해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대속의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세례를 누가 베풀었어요? 예수님 때도 제자들이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제자들의 손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누가 중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영생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공로만 높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세 분이 삼위가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세요. 그 삼위일체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한 창조자세요.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온 우주가 질서 있게 정확하게 태양계와 더 나아가서 은하계와 우리 은하뿐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여러분 질서가 깨져버리면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나겠죠.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다 타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사람들은 다 얼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교하고 정확하게 천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이렇게 우주가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운행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만물에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분, 인간이 죽었다가도 부활하여 다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생명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와 고통 가운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할 수 있게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날마다 살아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냐, 아니 지까지

갈릴리 그 나사렛의 목수인 주제에 무슨 자기 살을 떼준다고 우리가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이냐?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 없고 흠 없으신 전능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빵을 먹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피를 생각하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성찬이 강하게 역사하고 행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거부했지요. 결국 유대 나라는 주님 승천하신 후 40년이 못 가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하는 피참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갈릴리 들판에 약 남자 5천 명,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2만 명, 3만 명이 돼요. 포항 야구장에 삼성 라이온즈 야구하는 날이면 2만 명 관객이 들어차는데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 들판에 2만 명, 3만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며 이것을 저 군중들에게 나눠줘라. 예수님 명령을 받고 바구니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눠줘요. 군중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는데 나눠줘도 나눠줘도 줄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기적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뛰어서 나눠주니까.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 기적의 근원이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의 손을 주님이 사용한 것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생명을 누리는 생명력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학이, 과학기술이 아무리 진보했지만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기에 나무가 늦가을이 되면 항상한 가지만 남고 겨울이 되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니 봄이 되면 다시 새순이 돋고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의 근원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인생에 혹독한 겨울이 오고 지금 어떤 성장도 없고 절망과 고난의 시절을 맞이해도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다시 소생하고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함과 가난과 곤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근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죄악으로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 1904년 한국의 모습 보았어요. 어떤 절망과 어둠과 가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살아나고 성장하며 꽃을 피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느니 바울이나 아볼로나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자랑했고 사람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이 흔들렸고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한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정직한 이야기고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합니다. 생명이 사람에게 있는 것인 줄 알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신유 은사, 통변 은사, 예언 은사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목회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회개하고 정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세요. 고린도 교회는 신약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가장 능력 있는 교회요,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예루살렘의 아시아에 큰 기근이 나서 사람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큰 물질의 복을 주셔서 엄청난 선교 헌금으로 그들을 구제하게 하세요. 우리가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를 또 필리핀을 돕는 것처럼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동서무역 중심지의 역할로서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는 1세기 당시 초대교회를 로마까지 전세계 복음 전하는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하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이후에 현대교회에 남긴 영적인 유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의 지침이 바로 고린도 교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있다고 소망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하나님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붙잡으면,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은 더 크게 생명의 능력,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다 열매를 맺습니까? 열심히 가꾸면 풍년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어떤 해에는 큰 태풍이 오고 어떤 해는 큰 가뭄이 오고 저 스페인 남부에는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농사 지은 것이 깡그리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해요. 적당한 온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토양과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태양의 일조량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농부에게 있는 것 같지만 농부의 수고를 통해 얻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어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농사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자녀를 부모님이 낳았어요. 그런데 내가 자녀를 낳아서 내가 애쓰고 노심초사하고 기른다고 해서 그 자녀가 건강하게 훌륭하게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때는 가뭄도 만나고 어떤 때는 태풍도 만나요. 수많은 난관과 어려운 상황을 지나야 합니다. 그때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돌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1950년대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나라들도 다 열심히 애써서 새마을운동하고 밤잠 안 자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나라에 경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내가 열심히 애써서 심기도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지만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없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공로를 낮추고 주님의 공로만 찬양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내 영육간에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온 우주의 주관자, 생명의 창조자 예수님뿐이라고,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예요. 아, 성도님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 사람들을 도왔습니까? 주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그 자녀가 잘 되었어요? 주님이 키워주셨습니다.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멈추는 순간 아담의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생명과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더 이상 생명이 흘러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양육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어떤 성도에게 고린도 교회처럼 회복과 부흥의 복을 부어 주십니까? 내 공로를 낮추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며칠을 잠을 안 주무실 수 있습니까? 며칠, 몇 날, 며칠을 안 주무실 수 있겠어요? 나는 잠을 자지만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 자녀를 돌보십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여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히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3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의 경제가 자라고, 민주주의가 자라고, 우리 가정이 자라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성장한 것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것, 내가 아침에 눈뜨고 오늘도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신 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녀를 낳고 열심히 기르고 양육했지만 내가 잘 때에도, 내가 쉴 때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분, 풍성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실패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중이다. 겨울나무 멈춘 것이 아니고 준비되는 중이다. 여러분, 그 겨울을 지나 이 백일홍이 꽃을 피면 한여름에 왜 백일홍이겠어요? 100일 동안 꽃이 피어 있는다는 거예요. 금방 피었다 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뜨거운 여름날 가장 오랫동안 꽃을 피우며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장 절망적인 자리, 십자가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해 부활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열매 없는 시간도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손안에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만 있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마침내, 여러분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꽃이 핍니다. 생명이 있으면 겨울나무가 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당대에 화려한 꽃이 안 피더라도 후대에, 다음 세대에 주님이 세계 열방을 품는 나무로 성장시킬 것이고 꽃을 피울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심어라. 너는 심어라. 물을 주어라. 자라게 하는 일은 내가 한다. 그래서 주님은 충성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뭐 우리는 낮잠만 자고 있겠어요? 너는 심고 너는 물을 주어라. 그러나 성장하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내가 한다.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결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큰 화려한 면류관을 썼다고 해서 천국에서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작은 곳, 낮은 곳에서 헌신한다고 해서 주님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세요.

0: 나에게 맡겨진 일에 사역이든 학업이든 어떤 관계이든 교회이든 여러분 현재의 눈앞에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했던 것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이킬 때 주님은 고린도 나무가 놀라운 나무로 열방을 품는 나무로 축복의 나무로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포항 성동교회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정과 인생과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국의 0691번, 282의 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고개 맞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보금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1905년 우리 민족에게 깊은 아픔으로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인데요. 대한제국과 고종 황제는 알지 못한 채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한 불합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바로 복음을 들고 조선을 찾아온 외국인 선교사님들이었죠.

특히 헐버트 선교사는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선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대한제국의 억울함을 알렸고 페이그 특사 파견을 돕고 독립신문 인쇄와 한글 보급에도 힘을 쏟았어요. 비록 그의 외침이 당장 이 나라를 바꾸진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헐버트 선교사는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조선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선 그 순종을 기억하셨어요. 후대의 양화진에서 후대들이 그의 희생을 기념하게 하셨죠. 지금 드리는 기도와 섬김 그리고 순종이 당장 열매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헛된 순종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여러분, 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프닝에서 헐버트 선교사님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조선의 어려운 시기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양화진을 가보시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정말 각 나라의 엘리트들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사람들을 보내셨는지 생각하게 되고요. 또 선교사님들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만 듭니다. 지금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더 하게 되죠. 이때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도 다시 기억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모두 값진 복음을 들고 매일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담고요. 출석 체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오감완, 오마완, 오찬완. 네, 지금 막 올라오는 출석 체크 읽어보면 이 출석 체크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이 줄임말입니다. 세 글자로 줄였어요. 오감완, 오마완, 오찬완.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9030 문자로 보내실 수 있어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하루의 끝자락, 이 저녁 시간에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혹시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이 시간 이후에 아, 나 말씀을 읽겠다, 아 오늘은 저녁 시간 밤에 자기 전에 꼭 감사를 하고 자야지 라고 선포하시면서 출석 체크 보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요, 신나는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제이어스의 목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 표현하면서요, 주님은 아시네,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출석 체크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8570번님, 오가만, 오마란, 오찬환 하시면서 열심을 다한 하루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심을 다한 하루라고 하시면서 이세 가지 출석 체크를 보내셨는데요. 삶 속에서도 열심을 다하셨고요. 또이 출석 체크 할수 있도록 감사와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신 분 같습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우리 8570번님,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 트리플을 달성하신 분이 계세요. 2667번님, 오마란, 오찬환, 오가만 출첵합니다. 홍PD님, 샬롬. 할렐루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완료하셨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감사, 또 어떤 찬양으로 우리 2667번님 은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신청 찬양을 많이 올려주셔서 기억하는데요. 오늘도 찬양, 혹시 듣고 싶으신 곡 있다면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1349번님 출석하시면서 오늘도 은혜 속에 감사 오감만 하시면서 오늘은 저녁 후에 열심히 성경 읽겠습니다. 은혜 안에 감사한 하루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저녁 후에 열심히 성경 읽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수요예배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말씀을 접하실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잖아요.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데 1349번님의 이런 선포 너무나도 값집니다. 1349번님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감사로 출석 체크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3289번님 오감환 오찬환 출석합니다. 홍사영 PD님 반갑습니다.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맞아요. 6월 마지막 주. 한 주가 근데 더 남았어요. 이 29일, 30일까지 남아있긴 한데 오감환 오찬환 출석합니다. 저번 주일날에는 경주 중앙교회 한마음 찬양제로 2등 했답니다. 오! 경주 중앙교회에서도 한마음 찬양제가 있었군요. 이 찬양제 제가 최근에 포항 성가 합창제를 다녀와서 귀가 많이 높아졌는데 3289번님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이 교회에서 한 찬양제인가 봐요.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또 2등까지 주님께서 주시니까 더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을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계실까요? 네, 그리고 또 1072번님 오감 말찬완 이렇게 어렵게 보내셨어요. 오감 말찬완 세 가지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꽃피디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저보고 꽃서영이라고 꽃피디님이라고 하시는데 너무나도 부끄럽사옵니다. 네, 이렇게 출석 체크 세 가지로 해주셔서 우리 너무 감사하고요. 1072번님도 환영합니다. 또 2312번님 오마로한 오찬환 오감환 출석하면서 새벽으로 열심히 찬양과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승리로 시작하네요. 할렐루야. 아멘. 야, 새벽부터 이렇게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일대일 교제한다는 우리 1312번님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출석 체크를 모두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반갑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풍성한 댓글 네, 기대하겠습니다. 2312번님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출석 체크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또 오찬환 신청 찬양도 받습니다. 일단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놀라운 찬양 속으로. 놀라운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노는 시간, 놀라운 찬양 속으로. 네, 놀찬 이 시간은요, 다양한 찬양 퀴즈로 찬양을 익히면서 노는 시간이죠. 매주 수요일 6시는 찬양에 관한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는 시간 가지는데요. 청취자 참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정답도 맞추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일석이조의 기쁨을 다 누리시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퀴즈에 지금 목소리가 좀 더러워졌죠. 제 목소리만 나오고 있어요. 항상 라이브 찬양으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퀴즈까지 재밌게 출제해주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요. TF워십팀 백승조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 오늘 TF워십팀의 사역 일정으로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두 분도 너무나도 아쉬워하셨는데 네. 그치만 다음 주에 꼭 돌아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수유예배 가시는 길에 또 퇴근하시는 길에 이 찬양 퀴즈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쉬워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3289번님 찬양 퀴즈 기대할게요. 아, 그치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퀴즈로 함께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시는 찬양도 많이 들려드리고 또 찬양 퀴즈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 찬양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퇴근길에 듣고 싶은 찬양, 이 저녁 시간에 듣고 싶은 찬양 있었다면 내가 요즘 이 찬양이 계속 입에서 흘러나온다 한번 듣고 싶어요 하시면 지금 보내시면 됩니다. 출석 체크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고요. 또 선물도 불시에 나갈지도 몰라요.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요. 제가 신청했어요. 제가 이 방송에 제가 신청했고요. 우리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포항 성가합창제 제25회 포항 성가합창제를 갔다 왔고 또 사회를 보고 왔는데 그 감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들었던 우리 진선미 작곡가님의 곡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찬양 대원이라면 또 성가 대원이라면 이 찬양 꼭 불러봤을 것 같아요. 진선미 작곡가님의 곡 굉장히 많이 부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찬양도 계속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요, 정말 깊은 은혜와 울림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올려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 받고 있고요. 또 찬양 퀴즈도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못 올려드린다면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홍서영의 찬양 공방 시간에 꼭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실망치 마시고 계속해서 찬양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7012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요즘 새벽 기도 때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득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봤어요. 신청곡 꽃들도 부탁드려요. 샬롬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새벽에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7012번님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중에 또 깨닫게도 하시고 또 기도하게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7012번님의 묵상과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투 미니스트리의 목소리예요.

아멘입니다. 투 미니스트리의 목소리였어요. 꽃들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을 항상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놀라운 찬양 속으로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도 받고요. 또 찬양 퀴즈도 올려드리면서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제 밝은 찬양을 한번 올려드릴까 합니다. 신청곡이에요. 5178번님, 골목길 걸을 때 폴앤메리 버전으로 꼭 부탁드려요. 저는 사연이 잘안 읽히더라고요. 부디라고 느낌표 3개를 보내셨습니다. 아우, 이렇게 느낌표를 3개씩이나 보내셨는데 올려드려야죠. 그쵸? 네. 여러분 신청 찬양은요. 샵 9030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찬양 신청하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여러분들의 찬양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이 가사가 너무나도 와닿습니다. 우리 혹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로 고백하기 부끄러우신 분들, 이렇게 찬양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길, 또내 입술로 말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우리 5178번님께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감사해요. 틀어주셔서 이 곡이 극동방송 보금성가 경연대회 수상곡이기도 하고, 레트로한 느낌과 순수한 가사 때문에 좋아해요. 극동방송 파이팅! 이라고 보내셨는데요. 극동방송을 더 잘하시는 우리 청취자분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이 곡이 우리 보금성가 경연대회 8회 때 장려상과 인기상을 수상했어요. 너무나도 좋은 찬양이고 또말 그대로 순수한 가사가 은혜되는 찬양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 찬양 계속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놀라운 찬양 속으로 혼자 진행하고 있는데요. 찬양 퀴즈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의 찬양 퀴즈 첫 번째는요. 네, 뒤에 있는 찬송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라이브 찬양은 아니고요. 틀어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이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이 찬송가랑 섞여 있어요. 믹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뒤에 나오는 흔히 말해서 브릿지 파트라고 하는데요. 뒤에 나오는 찬송가가 후렴이 그 찬송가의 후렴이 나오는데요. 어떤 찬송가의 후렴인지 맞히시면 됩니다. 뒤에 함께 붙어 있는 찬송가를 후렴만 듣고 맞히시면 됩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네 가지인데요. 먼저 드립니다. 1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번. 예수 사랑하시는.

4번 예수 앞에 나오면. 네, 모두 예수로 시작하는 찬송가들입니다. 1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번 예수

나 찬송가에 자신 있다. 찬송가 1장부터 600몇 장까지 다 많이 불러봤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정답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여러분들의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답 맞히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 드리는데요. 이 퀴즈 정답 맞히시는 분들께는 2인 샌드위치 이용권 또는 카페 이용권 드립니다. 샵 9030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어요. 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뒤에 있는 찬송가의 후렴을 듣고 원래 찬송가를 마치시면 됩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피아워십의 찬양이었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이었는데요. 네, 여러분, 방금 나왔습니다. 끝에 나왔어요. 이 브릿지 파트, 뒤에 붙어 있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찬양 후렴이에요. 찬송가의 후렴인데 그 찬송가가 과연 어떤 찬송가인지 여러분 맞히시면 됩니다. 지금 막 정답이 오고 있어요. 1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번 예수 사랑하심은, 4번 예수 앞에 나오면. 네, 이 찬송가들의 후렴 다들 기억나시죠? 이 찬송가의 후렴 방금 들은 이 뒤에 파트가 내가 어디서 들었었지? 1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번 예수 사랑하심은, 4번 예수 앞에 나오면. 네, 후렴의 가사 좀 불러드리자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찬양 또 계속해서 퀴즈 마치시면 되는데요. 퀴즈 마치시는 동안 선물 소개 짧게 듣고 올게요. 짧으니까 빨리 보내셔야 합니다. 1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의 후렴이다. 2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후렴이다. 3번 예수 사랑하심은의 후렴이다. 4번 예수 앞에 나오면의 후렴이다.
1: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이 계세요. 여기서 선물이 나가는 건데요. 오늘 퀴즈 정답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후렴은 바로 2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에 후렴입니다. 아, 오답이 없어요. 오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1072번님 가장 먼저 마치셨고요. 3289번님 정답입니다. 1부 예배부터 3부까지 예배 찬송가로 불렀어요. 오! 네, 이렇게 또 통했네요. 극동방송과. 3146번님 정답 2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부흥회 가는 길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날 이렇게 부흥회를 가시는군요. 제가 아는 교회도 지금 부흥회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교회인지 궁금하네요. 또 3376번님 2번 정답 맞히시면서 제 삶의 고백도 가사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또 7012번님 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시면서 정답까지 맞히셨습니다. 또 9416번님

정답이고요. 3875번님 정답입니다. 오늘도 딸과 함께 퀴즈 도전합니다. 맞히셨어요. 7367번님도 정답 2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가족 모두 부흥에 갑니다. 오, 우리 아까 부흥에 가신다는 분하고 3146번님하고 같은 길을 가고 계시나 봐요. 4511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가만입니다. 할렐루야. 오가만 하셨고요. 또 1372번님 정답, 또 2667번님도 정답이에요. 9729번님 2번 즐겁고 은혜로운 퇴근길입니다. 할렐루야, 퇴근하시는군요. 또 9795번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감사 완료입니다. 할렐루야. 2312번님, 9416번님 계속 네 정답을 보내주고 계세요. 네, 저도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이 찬송이라 이렇게 출제를 해봤는데요. 오늘 선물 당첨자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퀴즈 너무 많이 맞춰주셨어요. 그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은요, 9729번님, 4511번님, 9795번님, 그리고 3146번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7012번님 축하드립니다. 오! 네,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지금 바로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샵 9030으로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네, 라고 들리고 있어요. 지금 앞에 게스트가 없으니까 저 혼자 이렇게 혼자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퀴즈죠. 네, 두 번째 퀴즈이자 마지막 퀴즈 지금 바로 네, 출제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에 나오는 성경의 본문을 맞히시면 됩니다. 그 본문이 과연 어디일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찬양 올려드릴게요. 이 찬양에 나오는 성경의 본문을 맞히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들으신 곡, 성경의 본문이 영어로 계속 외쳐졌어요. 과연 어디일지. 네, 1번 로마서 60장 19절, 2번 로마서 60장 90절, 3번 로마서 16장 90절, 3번 로마서 16장 19절. 여러분들 정답 지금 바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시간을 많이 못

드려요. 샵 9030으로 문자 샵 9030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방금 찬양의 성경 본문은 어디일까요? 영어로 외쳐졌습니다. 1번 로마서 60장 19절, 2번 로마서 60장 90절, 3번 로마서 16장 90절, 4번 로마서 16장 19절.

네, 지금 제가 보기를 좀 어렵게 드렸나 봐요. 막 오답이 속출하는데 정답 지금 맞히신 분 계시거든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선물 주소, 이름 보내시면 돼요. 정답은요, 4번이었습니다. 3번 많으신데 3번은 로마서 16장 90절이었어요. 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진행돼요. 저녁 6시에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전도팀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정화시켜 올바른 기도를 드리며 삶의 변화를 더 추구해야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들에서 스스로 낮추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의 느낌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때 하는 말이 있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느끼게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더군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 오늘 너 참 예쁘구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아닌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부에게 참 다정해 보이신다고 칭찬을 했더니 아 그래 보여요? 살아보시면 압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문화 속에서 겸양의 표현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표현으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는지 별뜻 없이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화살이 되어 꽂히는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 장점을 칭찬하는 말,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들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끄럼 없이 살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체질과 습관까지도 변화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비판의 영을 제거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말을 이미 내뱉은 후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주를 향한 열정으로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모세입니다 라고 대답한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성도는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물론 하나님이 모세도 사용하셨고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모세 손에 들린 광야의 목자가 들고 다니는 볼품 없던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늘 손에 짚고 다니는 지팡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의 보물도 아니었고요, 값비싼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늙은 목자가 자기 한몸 힘들어서 의지하며 사용했던 평범한

되게 진하지 않습니다. 쉽게 나오는 모세의 그 지팡이는 마치 산지를 영님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데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 보통 그때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1m 20 정도 되는 그냥 이렇게 손을 잡고 내 몸을 의지하도록 짚고 다니는 그런 평범한 막대기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고 그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 물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지팡이 자체가 아닙니다.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합니다. 비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그냥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비범하고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서더라도 나를 보지 마세요. 나 별거 아니에요. 부족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너도 나를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문제 없고 잘못됨 없고 어떤 대단함 속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냥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아닙니다. 나 부족해요. 나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왜 선택했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보통 이쯤 되어지면 어떤 자신감도 그냥 갑자기 확 생겨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중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여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자기 죽지 않으려고, 자기 피해 입지 않으려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별반 다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나 여러분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보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도 다 제자들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적어도 주님의 부르심에 3년 동안 집과 모든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조차도 자기 신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도망가 버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 나 별거 아닌데, 나저 사람보다 못한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해? 그리고 그 비교의식 속에 이루어진 열등감, 부족감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거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집사님, 권사님 일좀 해주세요. 아, 목사님, 저는 부족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다 그렇게 먼저 거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비교의식 속에 우리 안에 자리하는 이 부족감, 이 부족감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축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정말 생명을 걸고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 대단한 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내가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계산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그렇게 반응함을 통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앞에서도 우리는 거부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은 나이가 어리고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마 그렇게 생각된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자기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부족함과 열등감을 사명과 능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예레미야 생각은 맞아요. 그 시대 예레미야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도 아니고. 그 시대에 자기가 어린 것 사실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도로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된 이스라엘 사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정치 구단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레미야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아마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뒀든지 아마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기준만 옳습니다.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조금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은 장애다 생각해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또 종교인으로 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변화시키며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순진하고 착합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6절에 보면 슬프도 소이다. 이 말의 실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라는 예레미야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셨대요. 그의 존재의 시작부터가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나이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성화되어서 주님께서 이제는 이 일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되어진 우리의 상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면 부족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형편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이런 표현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소극적 패배주의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속에 안 된다고 하는 이 소극적 패배주의가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를 하지만은 솔직히 내가 목회를 한이 모든 일 가운데 일어난 결과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할말 못합니다. 제 마음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교회의 모든 길과 방향을 정하고 교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제가 이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말 듣습니까? 들어요?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네.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내가 한거 아니에요. 나는 할수 없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는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걱정하지 마. 능력이 필요해. 내가 능력을 줄 거야. 사람이 필요해. 내가 사람을 붙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의 견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변명으로 겸손을 가장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세요. 내 양심에 가책받지 않기 위해서, 내 양심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기만이란 포장을 너무 많이 덮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아멘. 하나님 다 아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야.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야.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저는 그냥 충성해서 가겠습니다. 고백하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사명의 문제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셨기에 내가 부족하면, 우리 공동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붙여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주셔서 하나님 능히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렸어요. 계속 핑계대려고 합니다. 바쁜데요? 애 키워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저 요양원 갈때 그때 시간이 나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 그래요? 예레미야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말해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을 예레미야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셨다면 더 이상 어린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 못하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다 알고 보내셨어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예레미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행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실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굉장히 황당할 것이에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감당하는 이 사명의 자리,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부족함은 이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자리하는 잘못된 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실 때 넉넉히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신 것이지 부족할 것 같으면 왜 맡겨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지워버리면 우리 나만 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부족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많은 부분은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이고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요? 내가 이 일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죠. 두려움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고 나를 그곳을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교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교지로 갈 때는 정말 캐리어 하나 가지고 와요.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셔서 선교지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준비시켜 놓은 건데 내가 뚝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가라 그러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해서 캐리 하나 들고 정말 아내하고 자식 손잡고 갔더니 척박한 환경 어디 하나 몸둘 곳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붙여주시고 일하셔서 지금 이렇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딱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5절에 너를 알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았단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한 정보만 알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를 알았으며 그를 좋아했으며 그를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만나실 때 예레미야에 대한 청사진을 다 갖고 계셨어요. 예레미야는 갑작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이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예레미야를 만나시고 예레미야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주인공은 나예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대본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대본에 순종하는 순간 고백하는 대로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성의 성도들이 너무 현실만 보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파요.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이 일을 이 세상을 경영하기를 원하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두 손 번쩍 들고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그냥 생물학적으로 정자난자가 만나서 그냥 입장에 뚝 보내줬다면 여러분, 동물들이 정자난자 만나서 그렇게 뚝 보내진 것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다른 건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냥 좋아서 사랑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부모를 사랑하게 만드시고 만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생명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 그냥 온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잘 먹고 배부르고 집 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명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능력은 거기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의 능력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망각하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 보고 살아가면요, 맨날 아침부터 한숨 쉬고요, 잘 때 한숨 쉬고요, 또 아침에 한숨 쉬고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요. 많이 살아보셨죠? 왜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 보내지

맡은 사람이라고 사명자고 고백하고 사명을 붙으면요. 아니요. 아침부터 여러분 고백이 달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시작하고 눈 감을 때 뭐라 그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일 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노련한 정치인과 종교인들 앞에서 말씀 전하기가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물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야. 너의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확신하며 그냥 하나님 원하는 걸 고백하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뒷부분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만나면 하나님보다 환경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할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뿐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함께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고백해놓고는 문제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는 내 모습이라면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그삶 가운데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9절입니다.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얼마나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불평과 불신의 말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 그만 이따다 그만 이따다 너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실 때 가슴 아픈 거예요. 그 말은 너무 싫은 말이에요. 여러분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야 이제부터는 너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부터 내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담아두신 말을 하세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해야 돼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히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 말이 아니에요. 말대로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내 말이 안 되는 말이어서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입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한다면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 되어지고 내 말은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결과를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입에 자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입으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말씀을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결과와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셨다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순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입술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셨다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고백할 때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시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순간 마치 전자제품의 파워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전자제품 아무리 좋아도 파워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 절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 머리에 다 있어요, 지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작동시키지 못해요. 아무 능력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얼마나 잘 아는지 못습니다. 목사보다 훨씬 똑똑하게 많이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작동시키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해서 말씀에 육신되는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되게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성경 읽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 기절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머리에 지식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의 파워 스위치,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얘네가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순간, 살아가는 순간 놀라운 능력으로 전자제품이 작동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은 바로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그가 부족하게 느낀 것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에 손을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한지 아십니까? 무려 41년이에요.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워주신 그분이 우리가 부족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시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부족하면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부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르셔서 그 사역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생명과 영양이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붙어있는 삶,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아무것도 솔직하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기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소리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0: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우리는 은혜와 감사 속에 그 일을 하며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같이 복받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과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믿음의 연조가 짧은데, 나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데, 나는 대단한 능력이 없는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를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멘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고백하며 그 일을 감당하신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대성교회 지역번호 054-285-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폭풍을 만났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 시간이면 족한 뱃길인데 밤새 거친 물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우리의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9시간 동안 추위와 파도와 싸웠는데요. 그런데 새벽 4시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줄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해고 통지서, 소송, 압류,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 시련과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찬양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의 얘기를 찬송이어서 클래식 콰이어의 주품에 품으소서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다시가 찬양하는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폭풍을 제어할 능력은 없지만 그때 어디를 봐야 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는 지선선사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사랑을 받은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8865번님께서 청주 사는 조윤식 집사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부탁드립니다. 이 찬송 신청해 주셨어요. 네,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할까요? 8845번님께서 남편과 걷기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시면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애청자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고 기도가 흘러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먼저 8865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듣고 오시죠.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세바스찬 뎁뉴의 영어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8773번님께서 귀한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요. 가족 모두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8773번님의 귀한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그릇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그리고 3762번님께서는 아내가 육아로 많이 지쳤고,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었는데 너무 많이 지쳐있는 상태시라고요. 아기는 방금 잠들었고 같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방송 앞으로 두 분이 모이셨다고 하니까 벌써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가정, 우리 3762번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금 하는 모든 고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가정의 모든 선교사가 다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들,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들으시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려지는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곡 더 듣고 오셨는데요. 조수아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마커스의 죄 없으신 주독생자, 방금 들으신 찬양 한웅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으로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아픔과 질병이 닥쳐올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폭풍이 불어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0: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신뢰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잘 정리하고 내일도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삼손 이야기 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삼손을 참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 특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삼손을 보면 꼭 우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이 생기면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고 끝까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기도조차도 나의 복수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선지자 중에도 그런 선지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특별한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가 되게 짧아요. 짧은데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야, 진짜 이 요나 선지자의 성격은 특별하다. 우리가 선지자 하면은 뭐 예레미야, 뭐 엘리야, 이사야 뭐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지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요나서를 읽으면은 요나서 1장에서 시작한 지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이 선지자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이러니까 그 말 듣고 바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리는 게 요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끝까지 붙잡아다가 쓰신단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어서라도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요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그리고 요나가 생각하지 못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면은 박넝쿨 하나를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가

아침입니까? 네가 방문코 하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 니느웨이의 좌우의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아끼겠느냐, 그거를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대화를 하시거든요. 사실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는 뭐 얼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게 전부고요. 요나서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부족함들, 우리가 요나 같을 때가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어떤 계획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님한테 짜증내는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래도 좀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처음부터 내가 반대쪽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요나를 보면은요, 꼭 우리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나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내 고집과 나의 신념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하여서 어떤 위로를 받느냐 하면 그런 요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요나 같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 아이자 앨범 가운데서 네 주 되신 주를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 든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사실은 이 시험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욕심이죠.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은 시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욕심은 다스리고 절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뭐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시험이 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그런데 그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시험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돌로 떡으로 만든다고 그게 무슨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본인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법, 그 길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정하신 길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다르게 표현하면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뭐가 그리 큰 죄이겠습니까?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임의로 기적을 일으키거나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때로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것, 이거 아주 귀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 것도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절제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시선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믿음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느냐.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빨리 도망가려고 하죠.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의 그 칼날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게 됩니다. 나가지 못하죠. 언제 그들이 그 다락방을 벗어납니까? 성령의 임재,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 다락방을 벗어나서 골목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재밌는 것들은 다 세상에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 거기서 소외된다고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즐거움과 기쁜 가치가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그렇게 순간순간 말씀 안에 위로받고 또 찬양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에라 모시의 가운데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으셨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많이 하는 상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그런데 이제 뭐 요즘에야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예전에는 이제 뭐 술을 마시러 간다든지 회식을 하는, 근데 그게 좀 강압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그런데 어울리지 않음으로써 오는 어떤 불안감들, 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은 저는 그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믿음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네가 그 사람들하고 술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더라도 그 대신 직장생활을 훨씬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라. 사실 뭐 같이 술 안 마신다고 그걸 따돌린다면 그건 좋은 직장 아니다. 근데 네가 일을 정말 네가 맡은 바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네가 할 수 없는 일들,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하는 시간에 기도해라.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결정이 된다면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피아 워십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로 모시겠습니다. 룻기서 오늘 이제 4장 나누니까 아마 이제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4장은 룻이 모압 땅에서부터 이제 보아스의 가정과 마음 속에 우리 지난 시간 이거 살폈었죠. 이제 자리 잡게 되는 장면들이죠. 한때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나그네 되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그 모습과 같은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리라는 소망은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제 본 4장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역할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 지금까지는 갈팡질팡했고 또 팔짱을 끼고 곁에 서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그러한 보아스지만 이제는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룻이 자기를 친족 부를 자로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보아스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그를 친족 부를 자로 요청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을 체험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7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제공하셨지만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아스는 이제 친족 부를 자의 그 역할을 잘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 그로 하여금 모든 일을 진행하도록 할 뿐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룻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모든 신분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또 룻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속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4장 1절이에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구절은 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것은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게 재판소 구실을 했다 하는 겁니다. 성문에서 재판이 열리는 일이 당시 고대 시대에 있었던 거죠. 적어도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뭐 관가에 가서 뭐 이렇게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보아스 시대에는 좀 달랐어요. 알다시피 많은 도시들이 성벽을 쌓았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들은 매우 집중적이고 거리는 좁고 집들은 밀집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베들레헴이라든가 예루살렘 이런 데를 가보시면 그 모습을 보아서 알 수 있을 터인데,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뭐 2000년 전 도시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그 도시들을 생각해 보면 집들이 상당히 빽빽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대부분의 옛 도시들이 이러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룻이 살던 당시의 베들레헴도 이와 같았고, 성문은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였고, 옛날에는 재판장으로, 특히 토요일 날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재판소 광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을 만나려면 성문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간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두 가지 이유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문에서 재판이 열림으로 이 친족을 그리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그 사람이 그날 언젠가는 그 성문으로 출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에 가서 앉아서 그를 기다렸던 것이죠. 보아스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침내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룻의 친족으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관계가 어떠한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친족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도 않았었고요. 삼촌이나 사촌이나 하는 말로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친족이 되든지 아니면 남자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 또는 삼촌 또는 다른 친족 관계에도 동일한 용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룻의 첫 번째 남편의 삼촌이 되는 세

이름이 또 있고 이름을 알지만 때로는 이렇게 어이 뭐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어 친구 이렇게 부를 때도 있잖아요. 이름을 알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반가움과 흥분 때문에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다른 호칭을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보아스가 그를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모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고 가까운 친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보아스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그는 보아스의 이러한 명령과 같은 말에 이끌려 온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이러한 태도에는 아레와 같은 생각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보아스가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나를 부르게? 지금 추수할 때라 모두 다 바쁠 터인데 왜 나를 부르는 거지? 아마 무언가 상의할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이지. 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보아스에게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도대체 보아스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가 그런 것들을 아마 알고 싶어서 그렇게 보아스에게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장 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여러분 이열 사람은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이 법정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심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소돔성에 왔던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 있는 롯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소돔성에서 롯도 판사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도 성문이 재판소로 사용되었으며 성문에 앉은 사람들은 판사들이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법정을 열었으므로 그들은 보아스의 사건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아스의 작전을 보십시오. 그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3절로 가보실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자 이제 이게 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를 이제 말하게 되고 보아스는 우선적으로 롯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그 친척이 그 땅을 다스리고 땅을 그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보아스도 엘리멜렉의 형제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 표현으로 볼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세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의미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그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엘리멜렉에 대한 이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달랐거나 한 친족이 다른 사람보다 덜 가까웠을 것이다. 요 정도만 우리가 알수 있다고 봐요. 그가 아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을 것임에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같은 거죠. 보아스는 일부 재판이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친족 기업 물을 자와 관련된 재산에 대한 율법이 있음을 살펴보았어요. 사람의 손에 넘겨갔을 때이 율법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경우에는 나오미와 그 가정이 흉년 중에 고향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며 그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족의 기업 물을 자가 나서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다른 친족의 주의를 롯에게 돌리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사람이 그 기업을 물을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저는 이것이 논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건 사람을 부르기 전에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다른 것들로 이렇게 이야기해 나간다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겠죠. 먼저 이제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집에 가까운 친척에게 즉 룻을 먼저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이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떤 뜻이 있는가 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답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가 말을 해요. 그것이 4장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습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계속 이제 우선권을 준 것인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신윤이 되기 전에 나오미에게 주기 위하여 그 기업을 물으려고 할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이 친족이 궁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뭡니까?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주 관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친족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이 사람이 친족 역할을 거부했다면 아마 많은 비난과 사실상 치욕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동의했을 때 또한 보아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아스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기업 물은 것 외에도 또 다른 의무가 있음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게 5절입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말하자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재산을 물으는 데는 당신이 극복해야 할 약간의 장애물이 있어. 알다시피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는 모압 여인이요. 엘리멜렉의 아들과 결혼을 했었고 그 재산과 관련이 있는 여인인데 이제 그 사람과 엘리멜렉이 모두 죽었으므로 그 여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소. 그래서 당신이 이 재산을 물으는 날에 이 여자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요.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여인이 이 재산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룻과 당신이 결혼해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보아스가 문제점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룻의 국적을 은연 중에 알려줬다는 사실에 아, 보아스의 의도가 뭐겠구나 라는 눈치를 챘을 거라고 봐요. 보아스는 그녀는 모압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모세율법,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예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것은 이 사람이 룻을 여호와의 총회에 데리고 들어오면 곧 그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보아스는 그렇게 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으므로 어떠한 희생이라도 기꺼이 치룰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룻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아는 것은 룻이 모압에서 온 여인이라고 하는 것, 고향이 이방이라고 하는 이 정도밖에 몰랐던 거죠. 룻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소문을 들었을지라도 결혼하려고 하지는 않았은 거죠. 왜냐하면 보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그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데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이미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아스 나이 또래의 자식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찌 보면 또 그 자식들이 결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이 이미 그녀들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기업을 물을 수 없고 기업의 손에 있을까 봐도 또 룻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보아스에게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결국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룻기로부터 몇 가지 커다란 영적 교훈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친족 기업 물을 자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놀라운 표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세상에는 우리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기업 물을 자에게까지

0: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이 다른 민족에게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가 모세 율법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요. 우선 그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를 구속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 신약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인데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진정한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또 주어진 그러한 내용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정주의 직분, 그리고 후서 3장 7절에서는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름대로 율법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또 정죄와 또 용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단 말씀이죠. 율법은 옛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은 지킴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는 건데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연락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 속죄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인가? 예, 중요한 이유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믿는 사람의 무지의 그 죄를 뭐라 할까요?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은 그들의 율법으로부터 건져주실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해 줍니다. 그 친척과 같이 율법은 구원할 수 없으며 그 또한 다른 친족은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미칠지 몰라도 나름대로 참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아스가 이곳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무를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는 룻을 돕기 위해 이곳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이곳은 당시 재판을 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1번 성문, 2번 광장.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시편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 고통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붙들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근심, 걱정, 수고 다 주님께 내려놓고 안식을 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양이 된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한병호가 부른 부르심 따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들어야 할 말도 많고 따라가야 할 기준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맞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모키 노폴의 I Need You Now, 휘트니 휴스턴과 시시 와이너스가 함께한 Count On Me, 헤더 헤들리가 부른 Here I Am To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주리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조준모와 비안이 함께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한웅재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말 좀 들어라, 이 말을 성경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들으라 라는 이 한마디가 그들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자주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다는 뜻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들으라고, 그 음성을 놓치지 말라고 붙잡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어니 하세의 Oh What a Moment,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와 테란다 그린이 함께한 He's Been Faithful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유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젤라 애쉬인의 나라를 위한 기도문으로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며 전쟁의 공포를 기억하며 다른 인종과 나라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힘쓰도록 도우소서. 지금 사람들 간의 불화와 폭행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교만과 분열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신뢰가 의심을 대신하고 우정이 두려움을 대신하며 주님의 화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주여, 전쟁에서 사람들이 당한 모든 피해들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 세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라의 위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6.25 전쟁일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분단 가운데 있는 이 현실과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면서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은 나는 기도를 하는 죄를 쉬지 않으리 조정훈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자유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진실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전쟁에서 사람들이 당한 모든 피해들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 세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산 가족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집과 터를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신 분들,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의 아픔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요. 또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길, 그리고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수 있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로 함께 하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날로 함께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영어 찬송가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나라의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그리고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죄가 처음부터 죄처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제이스 라일 주교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죄의 유혹들은 험악한 모습보다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거란 달콤한 속삭임으로 때로는 모두를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선의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혹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화려하고 매력적인 세상 속에서 날마다 타협이 아닌 단호한 분별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연희엘의 비워주소서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꾸미는 자위의 소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늘이 온 십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브너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캠퍼스 월십의 예수 담기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맞이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날입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까요. 벌써 76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주일이었죠. 모두가 잠들었던 아마 지금쯤이면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는 북쪽에서는 남침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6.25 한국전쟁의 아픔을 점점점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 평온하고 또 북한과는 단절된 채 이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몇 대 강국에 들 만큼 경제도 발전하고 또 부강해졌고 너무나도 살기 편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남북한은 아직 전쟁 중인 상태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이 전쟁의 아픔이 다시

시작돼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항구적으로 또 영원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앞으로도 필요하고요. 또 한국교회가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모아 삼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함께 하셨어요. 분단이 된지 80년이 넘었고 또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76년. 분단의 세월이 금방 끝나고 통일이 될줄 알았지만 이렇게 또 오랜 세월 분단된 채로 살아올 걸 예상하거나 생각했던 그때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단 세대가 이 땅을 떠나고 지금 분단된 채로 태어난 우리의 세대들은 분단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통일이 또먼 얘기, 낯선 얘기들, 그냥 꿈 같은 얘기로 치부하게 됐지요. 민족의 아픔,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피를 흘려 싸웠던 그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6월 25일, 76년 전에 그 총성, 포탄, 이런 피해들, 죽음들 뒤로 하고 이제는 남북이 다시 하나 됨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 민족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 마음들 흩어지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함께해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겨나야 되고요. 더 많은 기도의 모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북한의 통일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그런 간절한 열망들 나눠주시고요.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저 북녘땅에도, 중국과 러시아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정보들도, 소식들도 나눠드릴 텐데요. 오늘도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함께 하실 거고요.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또 생각을,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된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5: 저는 목동에서 온 찬송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한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입니다. 76년 전 모두가 잠들었던 주일 새벽, 북한은 소련과 함께 남한도 공산화하고자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로 지내온 지 7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남북은 전쟁 중이며 휴전이 장기화된 것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피 흘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 되는 그날을 놓고 더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6.25 한국전쟁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야,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76년 전에 네. 벌어졌던 그런 날이네요. 네. 평소에 6.25 좀 생각하고 사시는 편이세요?
3: 저는 늘 생각하고 있죠. 언제 전쟁이 터질까도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네, 맨날 발편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0: 항상 좀 언제든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좀 두려움이.
3: 네,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서 쉬고 있는 날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긴장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0: 잠깐만요. 북한에서는 남한이 쉬는 날에 쳐들어왔다라고 배우셨어요?
3: 저희는 우리가 진짜 주일이라서 평온하게 쉬고 있는 새벽 4시에 남자 전놈

0: 군대에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래서 항상 긴장하게 살았던 야. 그게 있어가지고 6.25만 되면 저희는 당연히 긴장했습니다.
1: 야, 완전 반대로 알고 있죠.
2: 네. 네.
1: 그죠? 맞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3: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1: 주일날
3: 새벽
1: 네
3: 아, 근데 갑자기 쳐들어왔다.
1: 이게 참 6.25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는 하기에는
3: 네.
1: 국제법적으로도 봤을 때 북한에서 쳐들어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에서 쳐들어온 게 맞는데
3: 네.
1: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아마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명칭도 다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3: 6.25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네, 네. 우리는 6월 25일에
3: 네.
1: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 근데 네. 북에서 부르는 명칭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아유,
0: 저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해방이냐 네. 막 그랬는데 남소선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공산정권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인민들이 국민들이 네. 미국 안에 식민 네. 상태로 계속 있다.
0: 네.
1: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들을 소위 북한 정권이 이제 구원시켜야 된다.
0: 네.
1: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0: 네. 막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 그 그래서, 얘기를 지금도 네. 계속 하잖아요. 남조선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0: 네, 맞아요. 네. 저희도 그걸 그렇게 알고 왔는데 한국에 안 왔으면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을 거잖아요. 네, 진짜 새로운 걸 알고 처음에는 모두가 우리는 너무나 깊은 세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진짜 아닌 게 거짓말한다고 아니라고 막
1: 맞아요.
0: 했었거든요.
1: 우리 사랑이님은 이런 얘기 네. 들으면 어떠세요?
3: 조금 놀라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교육을 받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왔다는 게 사실 너무 놀랐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만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또 다른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도 있구나라는 또 다른 측면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 또 탈북민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3: 네.
1: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갈등이 벌어질 거거든요.
0: 처음에 네. 진짜 우리 하나원에 있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남치민이 부치민에서 무슨 소리 하냐 막 이러면서
1: 북에서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0: 남한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남침이라고
1: 네. 용어가 다릅니다. 우리도 남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0: 남한에서 쳐들어와서 남침이다 뭐 이러고
1: 우리는 남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2: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왔다.
1: 그래서 남침이다.
0: 아, 그래요?
1: 같은 남침인데 네. 의미가 다르네.
0: 다르구나.
1: 요즘에 그러네.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남침이라고 하잖아요.
3: 네.
1: 북에서 남쪽을 네. 쳐들어왔으니까.
3: 네.
1: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죠 라고 얘기를 했대요.
3: 이건 또 다른 접근인 것 같은데요. 네.
1: 침략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네. 누구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주체가 북한이 남쪽을 침략을 했다라고 해서 남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도
3: 네.
1: 우리 사회에서도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네. 주류 또 세대가 되면 이런 용어 표현에서도 이제
3: 네.
1: 많은
0: 갈등을,
1: 문제들이 그렇죠
0: 네.
1: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 그 개념을 진짜 한번 확 잡고 가야 될 필요가
0: 그런 것 같아요.
2: 느껴집니다.
0: 이게 누가 어디서 쳐들어왔는지 주체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솔직히 이 용어 하나 가지고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3: 맞아요.
0: 수 있는 것 같아요.
3: 네.
1: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3: 맞아요.
1: 이렇게 볼 수도
3: 네.
1: 있고
3: 그래서 더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육을 그런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 네.
3: 이 국사나 한국사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 근현대사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3: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죠.
1: 네.
3: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맞아요.
1: 이게 대충 알면 문제들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3: 맞아요.
1: 거예요.
3: 네.
1: 네. 소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정치 성향을 이렇게 평가받게 되기도 하고 하고
3: 맞아요.
1: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용어 가지고 또 개념 가지고도 있긴 했지만
3: 네.
1: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3: 네.
1: 중인 나라다.
3: 전쟁입니다.
1: 근데 지금 아까 뭐 북에서 오신 행복이님은
3: 네.
1: 아, 또 전쟁이 언제 벌어질까 이렇게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3: 네.
1: 남쪽의 두 분은 그런 불안

0: 불안함 가운데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사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그래서
0: 오.
1: 북한과 정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그 소리가
0: 그렇죠.
1: 나면은 조금씩 조금 무서울 때가
0: 너무
1: 있어요.
0: 가깝게 있어서.
1: 네, 가끔은 정말로 전쟁이 다시 나는 건 아닐까? 우리가 휴전 중이라고 하는 상태이다 보니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0: 네.
1: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2: 아까 말하신 요즘 세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0: 네.
2: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평소에는 많이 안 하고 사는 것
0: 그렇죠. 우리가 지금
2: 같아요.
0: 전쟁 중인 나라라는 걸잘 모르겠죠.
2: 네. 그래서 예전에 한 초등학생 정도에는 뭐 뉴스가 이렇게 크게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크다가 계속 비슷한 기사들을 보고 하니까 아,
0: 아,
2: 또
0: 그렇구나.
2: 그렇구나. 네,
0: 맞아요.
2: 이렇게 된것
0: 이게
2: 같아요.
0: 무감각해진다는 게 이제
2: 네. 아,
0: 문제거든요. 사실은
2: 맞아요.
0: 뭐 서울 이런 경기권에 강원도 사시는 분들만 해도 약간의 경각심이 있는데 충청도 이남, 뭐 전라도나 뭐 경상도나 제주도나 사실은 저도 이제 남쪽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전쟁 뭐 이런 전혀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잘못 느끼고
1: 근데
0: 살아왔거든요.
1: 있잖아요.
0: 네.
1: 파주는 너무 살기 좋아요.
0: 아.
1: 너무 살기 좋은 평화
0: 파주, 우리
1: 도시라서.
0: 파주 홍보대
1: 네,
0: 사시는.
1: 정말 너무 살기 좋으니까 꼭 무서워하지 마시고 많이 보러 가셨으면
0: 아,
1: 좋겠어요.
0: 이게, 그러니까 뭐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다.
1: 맞아요. 맞습니다.
0: 언제든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나라라는 걸 사실 국제적으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맞아요.
0: 해외 나가보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든지 어떤 북한 관련된 뉴스를 접한 외국인들은, 니네 괜찮아?
2: 맞아요.
0: 거기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1: 맞아.
0: 걱정하는데,
1: 정작 우리는 태어난데.
0: 그러니까. 무뎌지면 우리의 대비태세나 전쟁에 대한 생각,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이제 관심조차 없어지다
2: 맞아요.
0: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여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3: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뎌진 속에서도 교회들에서 항상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0: 오.
3: 항상 북한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나마 좀이 교회를 나갈 때마다 그래, 북한을 한번더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0: 맞아요.
3: 사회 속에서 그냥 살면 북한을 전혀 잊고 살았을 것 같아요.
0: 사실 이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이 대부분 다좀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뉴스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세상
1: 맞아요.
0: 속에 살면은 또는 점점 무뎌져 갈 수가 있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우리가 북한에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저희 OFP데이나 이런 극동방송의 또 새벽 북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러분이 자주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행복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역할도 정말 클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고.
1: 네, 맞아요. 교회가 조금 더 앞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더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품어주시고,
0: 오.
1: 북한 땅을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0: 네.
1: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돕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0: 그럼요.
1: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2: 맞아요.
1: 행한다면 조금 더 사회가 더 빨리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 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남한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도록 해주신 데는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앞서서 복음 통일과 북한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항상 6.25 때이 시즌만 되면은 막 전쟁 기념관 이런 데를 항상 데리고 가셨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나도 내 자녀한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고 이끌어 오셨는지 꼭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0: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놓고 언제쯤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또 남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 시작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1: 네,
0: 네, 이 땅에서 다시는 피 흘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북이 서로를 향해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1: 맞아요.
0: 나아가서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빨리 하나가 될수 있도록, 오늘의 계기로 여러분이 더 관심 갖고 네.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네. 더 따뜻한 마음

0: 갖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네. 여러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 행복이었습니다.
2: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3: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1년 만에 6계단 상

상승해 세계 21위에 올랐지만 경제 성과 부문은 성장률 둔화와 물가 부담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애플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필즈상 수상연구팀이 2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수학 증명 프로젝트를 단 5일 만에 완료하면서 수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해양의 열 축적량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 이후 군수공장과 핵 관련 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지시하며 충성 결의와 생산 독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중 관계 복원과 경제 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어 개인과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스페인을 상대로 무실점 선방을 펼쳐 화제가 된 카보베르데 골키퍼 보지냐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어머니와 월드컵 경기장에서 재회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명동과 남대문 시장이 다시 서울 대표 관광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년 만에 6계단 상승하며 세계 21위에 올랐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는 21위로 상승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를 뜻하는 이른바 3050 클럽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부문이 크게 개선되며 전체 순위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생산성과 노동시장, 금융 분야 평가가 나란히 상승했고 인공지능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 경쟁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기술 인프라 부문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과학 인프라는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경제 성과 부문은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순위가 34위에서 53위로 크게 떨어졌고 고용과 물가 부문 평가도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성장 둔화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며 올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경우 국가 경쟁력 순위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애플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업계에 몸담았지만 지금과 같은 반도체 부족 현상은 처음 본다며 공급난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서버 구축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장기 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업체들이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면서 스마트폰과 PC에 사용되는 일반 메모리 공급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소비자용 메모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원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차세대 아이폰 가격도 상당폭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확대가 반도체 시장 구조와 전자제품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필즈상 수상연구팀이 2년 넘게 진행해온 수학 증명 프로젝트를 단 5일 만에 완료하면서 수학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개발한 수학 전문 AI는 필즈상 수상자인 마리나 바조우스카 교수 연구팀이 공개 협업 방식으로 진행하던 형식화 작업을 단기간에 완성했습니다.
형식화는 수학자가 작성한 증명을 컴퓨터가 한 줄씩 검증할 수 있는 코드 형식입니다.

형태로 바꾸는 작업으로 수학 이론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형식화 과정을 공개하며 수학자들이 함께 지식을 축적하고 증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AI가 불과 며칠 만에 전체 작업을 마치면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AI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수학자들은 현재 AI가 박사과정 학생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이 직접 증명을 따라가며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AI가 모든 과정을 대신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 사이언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해양의 열 축적량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지난해 아시아 해양의 열 함량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는데요. 해양 열 함량은 수심 700m까지 저장된 열의 양을 의미하는 지표로 해양 온난화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과 서태평양, 북극해 일부를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 해역에서 해양 폭염 현상이 발생했으며 해수면 상승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인도양 연안과 필리핀, 일본 사이의 해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아시아 방향으로 집중되면서 수온과 해수면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세계 기상기구는 기후 변화와 엘니뇨,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이 폭염과 가뭄, 홍수 같은 극한 기상 현상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조기 경보 체계와 신속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 이후 군수공장과 핵 관련 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지시하며 총선결의와 생산 독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 핵물질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한 이후 영변과 박천, 태천 등 군수공장과 핵 관련 연구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직접 소집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총화는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의 의미를 학습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총화 결과와 충성 결의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간부들과 당원들은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작은 실수도 정치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과 군수공장 주변에는 무장보위대가 추가 배치되는 등 경비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중 관계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어 개인화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의주를 중심으로 중국어 개인 교습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중국어 실력이 미래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북중 무역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중국어 학습 열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이나 통역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요 증가로 중국어 과외비는 크게 올랐고 과외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중국어를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기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어 능력이 실제 취업이나 소득 증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 중국 방문 경험이 있거나 무역 부문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까지 과외 요청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문 교사뿐 아니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중국어 수업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중 교류 확대 기대가 주민들의 교육 수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명동과 남대문 시장이 다시 서울 대표 관광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 남대문 시장과 명동 관련 온라인 언급량은

남대문 상권 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K-뷰티와 한국식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련 소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명동에서는 화장품과 의약품, 패션 상품을 구매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남대문 시장에서는 전통시장 특유의 분위기와 가성비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업계는 한국 문화와 일상을 직접 체험하려는 외국인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 상권의 성장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5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전 지역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8도에서 18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 평양과 진남포는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18도, 평양과 안주 17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안주 진남포 모두 24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16도, 강계 14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강계 모두 23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 하루 동안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장현과 개성 사리원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사리원 17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7도, 장현과 사리원 24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장진과 해산, 원산과 고성의 하늘 구름이 많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 원산 17도, 고성 16도, 해산 11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23도고요. 원산 21도, 고성 19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북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운기는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운기 성진 15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9도, 청진 18도, 운기 1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25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6월 25일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날이 이제는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머자나 저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북녘의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더 많이 관심 갖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내 영혼이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북부에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해발 2815m인 이 헬몬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고요. 밤과 낮 사이에 극심한 온도차로 매일 엄청난 양의 이슬이 맺힌다고 하죠. 이 산 정상에서 맺힌 이슬은 아침이면 녹아서 작은 시내로 흘러내리는데 이 작은 시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시작점입니다. 같은 근원으로 이루어진 두 거대한 호수에는 큰 차이점이 있죠. 헬몬산의 이슬을 받아들인 갈릴리 호수는 다시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물이 도는 갈릴리 호수는 풍부한 어족이 자라나며 지역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삶의 터전이 되었죠. 반면에 갈릴리 호수보다 다섯 배나 더 큰 사해는 어떤 물고기도 식물도 살지 못한다고 하죠. 요단강의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해서 물이 썩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받은 생명의 물을 똑같이 받은 두 호수지만 흘려보내는 호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호수가 되었고요. 고이기만 하는 호수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죠. 우리가 매주 받은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떻게 간직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생명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받아두는 것을 가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와도 같은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나의 생명 드리니 첫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보화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같이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주의 사자를 인정하고 방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뭐 좀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뭐를 갚아야 되느냐 하니까 게하시 자기 종이 여기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서 1년 후에 당신은 애를 안아볼 거라고 했을 때에 수넴 여인은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인물인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을 안 부르고 부산댁, 안성댁 그렇게 부르더라고. 참 여자들 그거 보면은 가만히 항의 안 하고 기다리는 거 보면 참 훌륭한 여인들이요. 우리 사람도 여기 와서 뭐 사모님 사모님 그랬는데 요셉 목사가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요셉 엄마 요셉 엄마. 우리 사람도 이름이 있어요. 김추르리 가을 추자하고 이천이라고 하는 그 2차로 우리 사람 이름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 뭐 보면은 옛날에 뭐 말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 영자, 영옥이, 숙자 그냥 이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름이나 지어주는 것이 상례였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그냥 수넴 여인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수넴 여인 같은 여성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교회 봉사하는 여자분들,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첫째로 인자한 여인이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순천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한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오늘도 찬양 한 소절을 나눠주시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북녘 땅 가운데 고향 땅까지 함께 전해봅니다. 찬양 후에 무산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고백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무산에서 온 김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고 하늘과 하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요미로 꽃향기로 살아가렵니다.
1: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의 고백.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올려드릴까요?

찬양사역자 신현재 씨의 네,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땅 가운데 고락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의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자매의 고백과도 같이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고향 무산을 더불어 북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송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 옹기장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 선곡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번더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향한 이 찬양의 울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여 있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에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소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큐톤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큐톤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큐톤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큐톤 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하였다.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붙드시며 굳게 붙드시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6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수면 위에 드러나 보이는 면적이 전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 굉장히 큰 덩어리는 바다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의 관용구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내용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성을 떠나서 피난길을 걷고 있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한 길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압살롬의 모습은 대단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시대는 무너지고 저물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압살롬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반역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도발적인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아이도벨이 계략해낸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참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얻게 될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전 왕에게서 새로운 왕에게로 모든 권력이 이동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권교체라고 하는 확실한 카드를 드러내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내적으로는 압살롬을 지지하는 자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 그리고 다윗 왕, 다윗 왕조하고는 완전히 이제 길을 다르게 가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새 시대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지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의 지혜로 짜낸 계략 그리고 그것을 훌륭하다고 여긴 압살롬의 따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보란듯이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자신들이 세워둔 완벽한 시나리오에 따라 자신들의 승리가 목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쫓아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다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열어 주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심판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내용으로 하실 일을 아이도벨이 스스로 짜낸 계략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다르게 펼쳐지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과 압살롬은 철저히 자신들의 반역과 자신들의 성공적인 정권 교체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위상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심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자신들의 행위로 보이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무엘서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과 후세인데 우리가 말씀을 쭉 봐와서 알 수 있듯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이제 같이 반역함으로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후세처럼 보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 역시 모사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압살롬 쪽에게로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후세는 다윗과 함께 그 피난의 길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는 내게 있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라고 하는 임무를 맡기고 압살롬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후세는 찾아와서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이 후세를 압살롬 쪽에게로 위장전향시켜서 너는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라 이렇게 임무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기도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다윗이 한 행동은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아이도벨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에게는 이것이 큰 악재입니다.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단 한 가지는 이 뛰어난 지략가이요 모사인 이 아이도벨의 지혜를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후세가 찾아왔을 때에는 이 후세를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것입니다. 다윗의 특별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이 처한 이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미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인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62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분명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62편의 시, 기도를 어떠한 배경 하에서 언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이고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에 이 시를 기록하고 이 기도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번째, 바로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게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들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나를 배반한 이 아들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 피난길, 죽음의 길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있을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편 62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는 단 하나의 사실에 자신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나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삶을 다 내어 맡긴 거룩한 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로 이끄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시는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만 있겠다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그 같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내 생애에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과 그 동행하심이 내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위급할 때에 찾아오셔서 그 파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주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 주의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나를 영광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영광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여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이 죽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내가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과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62편을 비탄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탄시라고 부르지만, 이 다윗의 기도를 철저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신뢰와 믿음을 두고 있는 믿음의 시요, 신뢰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시점입니다. 자신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대로 끝이 나서 망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신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는 위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손을 뻗쳐주실 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라고 하는 그 기도만을 주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룻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 이사, 이민, 이주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나야만 하는 그 각박하고 공고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건너간 모압 땅에서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 힘이 없는 세 여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모압 며느리 오르바는 돌려보내고 룻도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죠.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고백이 더 있습니다. 어머니의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룻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인으로 자기가 살아야 합니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고 그래서 그 어떠한 보호 조치가 없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의 자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지만 돌아가게 됩니다. 룻이 보는 것은 이게 답니다. 돌아가면 고단하게 살 거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 거다. 그러나 이 룻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와 만나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룻은 전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 영광 가운데 들리게 하셔서 내가 참 복받고 살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은 룻의 생애 가운데 시행되었고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의 전 생애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의 삶으로 증언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에서 열심히 순종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여러 정황 속에 처합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참 복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만한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굉장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그 정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내게 보이는 것과 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애에 작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작정을 두신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 때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올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만한 그런 고난과 시련의 길을 내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잘 살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때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이고, 그렇기에 나는 망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깨닫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내 힘으로 왔는가? 내 능력으로 왔는가? 내 지혜로 왔는가? 내 실력으로 쌓아 올려 왔는가? 아니요. 내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한줄 아는데,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훨씬 큰 하나님의 손길이 내 생애를 붙드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돌아보니 주의 은혜로 여기에 왔더라. 주의 은혜가 크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앞에서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서 내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지까지 하신 일들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일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이 보여준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쫓아가야 할 순종의 예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만들어내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 삶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왔던 이 길을 아직 오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으니 기다리고 잠잠히 주만 바라보아라. 이것은 잘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 이런 긍정적인

0: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채워주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은혜의 궤적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모를 줄 수 있을 만한 참으로 곤고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남아있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리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 다윗처럼 주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 지키며 잠잠히 주만 바라보겠다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평생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6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잠잠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붙들며 잠잠히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지역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 경상권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황해도에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함경남도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1도, 광주와 목포, 부산이 20도, 서울과 대전, 대구, 여수, 포항이 19도, 신의주와 강릉이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17도, 강계와 함흥, 춘천이 16도,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개성 27도, 대전과 여수, 목포와 제주가 26도, 춘천과 대구, 부산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포항이 24도, 함흥과 해산이 23도, 신의주와 강릉이 22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1.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바로 그곳을 잠잠히 지키며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탈북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세우시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부르시어 영원 구원의 소명을 받은 탈북민 사역자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같은 탈북민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들어옮겨 주신 탈북민 성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옮기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듯 수많은 탈북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며 첫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여 탈북민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시작과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 복음 통일의 마중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를 예수님짜리라고 표현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값은 얼마짜리라고 매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참 적절한 표현을 감히 우리가 안고 오늘도 새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은 동족 전쟁 비극의 역사로 기록되는 6.25 기념일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씻기지 않는 아픔이 머무는 오늘 여기에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생명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 앞에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숙이며 아침 예배 준비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후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오시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코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에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 나훔서의 말씀은 요나서의 이제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요나서가 기록된 후에 약 100년에서 한 110년 후에 이 나훔이 활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요나서는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니느웨가 아주 이제 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사흘길을 가야 될 이 엄청나게 큰 니느웨 성을 딱 하루 갔는데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자복하면서 모든 백성들, 왕까지 또 가축까지 할 것 없이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에서 한

40년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아, 이 니느웨가 요나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을 했죠. 자, 이렇게 용서를 경험하면 사실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끝까지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내게 주신 은혜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건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끝까지 갈 수가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요, 조금 지나서 다시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되는데 점점점 나라가 강성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면 그 감사함으로 받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복을 주시는데 교만해지는 거죠. 이게 그 근원에는 뭐냐?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힘을 키우고 또 국가가 강성해지니까 결국 그 힘을 어디로 쏟냐? 전쟁과 정복에 쏟게 되죠. 결국 이 니느웨의 강성해진 힘은 북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바로 이 앗수르입니다. 앗수르. 이 앗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였죠. 그래서 이 앗수르가 아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남유다를 또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은 누구의 신이 더 센가에 관한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앗수르가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찌르고 남유다를 압박하면서 이제 아, 저 여호와보다는 우리 신이 세구나,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고 결국은 교만과 멸망을 향해 점점점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동시에 이 앗수르를 향해서는, 이 니느웨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경고가 필요했죠. 자, 오늘 나훔서, 이 나훔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로는 동시에 이 앗수르에게는 이 경고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나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 또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니느웨에게는 이 경고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니느웨는 이제 앗수르의 산헤립이 앗수르의 수도로 이제 주전 8세기 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고 이후에 이제 정말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고 주전 612년, 그러니까 7세기입니다. 612년에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벨론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바사가 아니라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입니다. 자,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또 다른 경고죠. 두 번째 경고인 겁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전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 이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부르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회개는요, 단회적으로만 돼서는 안 되고 항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또 반복적인 회개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회적인 회개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거를 바로 이제 단회적인 회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단회적인 회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죠.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그때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가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다가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면 육신대로 살다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니느웨가 정말 100년을 지나니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향하여 100년 전에 그 마음,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좀 들은 말씀 같지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34장으로 가시면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신 여호와다 이러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됐죠. 하나님이 와서 분노하고 또 모세도 분노해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4편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크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죠. 6절에도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보응하실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이 나훔서에서는 이제 보복하시는 하나님, 악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을 부각시켜서 다시 재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자, 질투라는 건 뭡니까? 나훔 1장 2절. 질투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시려 하죠. 그 다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특별히 이 보복이라는 건 저들의 악을 향하여 악을 보응하는 걸 말합니다.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그래서 100년을 기다리시고 참으신 거죠. 그러나 이들의 죄를 결코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산해야 될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중심을 정결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3절 중반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이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다. 여러분, 회오리바람 광풍 속을 우리가 길 삼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렵죠. 이 말은 뭐냐? 신비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분의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구름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하나님 발 밑에 티끌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이 바다를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이미 우리는 홍해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때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마르는 것을 우리가 봤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4절에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으신 거죠. 또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들한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8절에 이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산을 진동시키고, 여러분 산이라는 건 가장 뿌리가 깊고 기초가 튼튼한 변함없는 지지가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흔든다는 거죠. 6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시고 악을 갚으시면 그 악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견뎌낼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맡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시컷 맡고 아유 잘못했네 그때 돌아오는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맡고도 왜 맞는지 모르는 사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면 바로 회개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일단 심판하시면 6절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도 그분의 분노 앞에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자, 이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환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할 산성,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새가 된다는 거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세요.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자, 범람하는 물. 여러분, 이 범람하는 물, 그 니느웨가 있던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나일강은 이제 이집트입니다만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흐르는 강이었죠. 그 강의 지류를 이제 티그리스강의 이제 지류를 끌어서 니느웨 성은 이제 주변을 완전히 이렇게 해자라고 그러죠. 성 주변을 이렇게 삥 두는 12km가 되는 엄청난 곳을 두르는 엄청난 깊은 연못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자, 하나님이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니느웨가 인위로 치수한 그곳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큰 범람, 그러니까 여러분 강에는 하수가 범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그곳을 진멸시킨다, 범람하게 해서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때 흑암으로 이 이집트를 가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롭고 선하신 분 성품이 있지만 동시에 악은 간과하지 않고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회개가 있고요, 가족의 차원에서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차원의 회개가 있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악을 간과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은 신약의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모두 다 쏟아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

0: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가족이 의지하고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또 나라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훔서에 하나님께서는 100년간 간과했던 이 니느웨의 차오른 악을 드디어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혹여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은밀히 점점점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인 듯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시대의 대언자로 충실하게 살다간 나훔 선지자의 사역을 묵상하는 아침, 길지 않은 기록이지만 참으로 엄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전해짐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특히 노화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나 자기를 대적하며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진노와 보복으로 대응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피할 수 없이 겪게 될 심판과 환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신하게 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삶의 보험인지도 오늘 새삼 깨닫습니다.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한없이 선하시고 환난 날에 만날 산성이 되셔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삶의 짐들을 아뢰고 맡기면서 6월 25일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은 특히 나라 위에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요. 샬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평안히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믿음의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오늘 네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슨 꿈인지 모릅니다. 그 꿈을 스스로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꿈을 꾼 그대로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신기하죠? 그 꿈을 형제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난리를 부립니다.

0: 요셉은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나중 국무총리가 돼서야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장면에서 아 그때 꾼 꿈 하나님의 그때 꾸게 하신 꿈이 우리 형제들 우리의 가족을 책임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그때서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합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고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만나 세대가 되었던 그들이 잘 훈련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철이 들었기에 철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판단하고 평가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번의 큰 경험을 하게 되지요. 버림받은 한 인생이 왕자가 되는 것. 왕자였던 자신이 어느 하루 그냥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 되는 것. 목동으로 의미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 어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세 번의 신발을 갈아 신게 된 것이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은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정탐하라는 것이었지 가나안 땅을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에게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리 큰 그림을 그려줘도 아무리 큰 꿈을 꾸게 해줘도 열매를, 결과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귀가 얇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요. 걸러블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저것 다 걸린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멋진 삶을 위해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3차라고 말하고 차차차라고 말합니다. 챌린지, 챈스, 체인지입니다. 인생의 도전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은 찬스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체인지, 인생을 바꾸더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와 장래와 거룩한 꿈을 반드시 열매로, 결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꿈을 꾸고 살고 그 꿈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어둠의 영적 세력과의 싸움인 걸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승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오늘 빛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행복은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76년 전에 그 잿더미 위에 꽃을 피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었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6.25 76주년을 맞으며 시련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갈보리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입니다. 정직이 생명이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집단으로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우려고 함께 싸우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오자 아이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도와 열심히 싸우던 아이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 싸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선생님에게 남아있던 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싸우는 건 잘못한 게 맞아요. 하지만 제 친구가 여러 명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싸운 건 잘못이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아이의 정직함에 큰 감동을 받아 오히려 용기를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입니다. 정직함을 목숨처럼 여긴 워싱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칭호는 대통령도 장군도 아닌 정직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에는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실수와 잘못을 떳떳하게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정직한 크리스천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실수와 잘못을 떳떳하게 인정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동신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 험하고 테너 윤서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인생의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문제를 피해서 인생을 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올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라반이었죠. 자기 외삼촌 2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속이고 했던 그 라반이 자기 인생에 아마 가장 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라반을 떠나서 식구들을 데리고 이 자기 고향 아버지 집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자기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었던 형 에서가 칼을 갈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너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길이 순탄하고 형이 칼을 갈다가도 칼을 내려놓고 쫓아와서 아우를 만나고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들리는 소식이 오히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에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사실 쉬운 문제가 없죠.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큰 문제였고 또 큰 문제는 큰 문제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는 일종의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계속하겠다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없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풀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가는 그 길에 자기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먼저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3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원래 활을 쏘는 사람이라 그랬죠. 군인이란 뜻이죠. 그들이 그가 이끄는 400명의 군사는 그 당시로 봐서는 한 부족을 섬멸시킬 만한 엄청난 군사력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길에 이 길 위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자기를 환영하고 형제의 정을 나누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결정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는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할 때도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문제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따라가도 나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자동 면제된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주로 어떤 문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틀어져요.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서 반추해 보면 내 삶은 오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오셨고,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간 삶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섭리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갇혀가지고 예배를 드릴 만한 관상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도 많이 바꾸어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가 남은 큰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채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을 가는데 밤 사경쯤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뱃사람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할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자치에 취해 있는 그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태풍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순종 뒤에 오는 시련과 고난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더욱더 당황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시험에 들거나 중단하는가 빠지지 말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발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대충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평범한 문제를 주지 않으세요.

그냥 보통 문제를 주면 마음이 좀 넉넉하고 경륜이 많은 분은 뭐 이런 문제는 내가 참고 지나가지 그래서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는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옆에 사람 있을 때 그냥 살 갖고 여기 이렇게 슬 꼬집어 보면 별로 아프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에 그 살 보드라운 살 딱 꼬집으면 온몸을 흔들면서 아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그래야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올 때 아, 드디어 오는 것이 오는구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걸음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하신 대로 동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동의해 주신다는 겁니다. 32장 1절 2절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무리를 보게 된 겁니다. 쌍수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천사를 말할 때 한 명을 얘기할 때는 마하네라고 표현합니다. 마하나임은 복수인데 이걸 쌍수 욕법을 써서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런 쌍수 용법을 쓸 때에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결합하다, 연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무리와 하나님의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쌍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볼 때 눈은 두 개죠? 같이 움직이죠? 귀도 두 개죠? 팔도 다리도 그렇죠? 떨어질 수가 없죠? 같이 움직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의 일행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언제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연약할 때도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 광경을 보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환의 영적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군사들이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특히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힘든 건 많지만 가장 힘든 것이 내 편이, 절대적인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절대적인 내 편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죠. 부모보다도 그 다음 더 줄인다면 어머니가 있죠. 그들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만큼 외롭고 힘든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있지만, 문제로 인해서 고난도 있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함께 나가는 그 역사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마하나임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들어 오시고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도우신 걸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자기 삼촌 라반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해칠 만한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무것도 해코지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하셨구나 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요, 첫 번째도 뭐라 그랬죠? 문제가 오면 아,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나가시고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대비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길을 갈 때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만날 때 기도로 풀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야곱이 마하나임 사건 이후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하나임의 그 경험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32장 9절과 11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처음에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자기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겠다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나갔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근데 야곱이 기도를 드릴 때에요, 이 참 모범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해 보면 아마 야곱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을 리가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 불렀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문제 부닥치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게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도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예요. 제일 먼저 그가 기도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 9절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명령하신 길을 제가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시기를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한테 꼼짝 못하는 건 뭐예요? 아빠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럼 꼼짝 못 하잖아요. 엄마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렇게 하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0: 와서 엄마 이거 사줘. 그 자체가 뭘까요? 엄마를 엄마로 하는 거예요.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지팡이만 들고 지나갔는데, 이 강을 건넜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도 주셨고 많은 물질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찬양이라 그랬죠. 하나님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걸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라 그랬어요. 찬양이, 야곱의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11절 보니까 자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형 에서 앞에서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미 마하나임의 군대까지 준비해 두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이토록 떨도록 가만히 계셨을까? 왜 그를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문제가 비로소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할 때는 실패합니다. 혹 성공해도 교만해져서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토스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내가 네 원수를 내 원수처럼 여기겠다. 친구 한 사람이 저에게 뭘 자꾸 부탁을 해요. 근데 못 믿어. 왜냐하면 좀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생각했어요. 친구야,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 말이 굉장히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문제를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했던 사도바울, 사도바울이 그가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난과 시련 받을 때 가장 위로가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대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도 주신대요. 내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고난과 시련이 올 때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02-962-0727 동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0: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0: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진해 남양교회 이상철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한파와 사회적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낙심하여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청취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지금 비록 위기처럼 보일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역사심과 반전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6월 25일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6월 25일, 오늘이 바로 6.25 전쟁일인데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의 불법 난침으로 인해 발발한 6.25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긴다. 이것이 바로 기념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이 단어의 뜻처럼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되새기고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오래전 이 땅을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아멘.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전 우리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한없는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주님으로 참 행복한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이 복된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이 말씀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방송하실 분들의 삶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뒷자리 6809님 07시 00분 05초 되자마자 출첵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일 76주년입니다.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요. 오늘 또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6805님 늘 감사해요. 뒷자리 9507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PD님. 오늘은 6.25를 기념하는 날이네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침 오늘은 딸의 생일이라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6월 25일 오늘은 6.25 전쟁일이죠. 오늘은 감사하고 기억해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더욱이 오늘은 9507님의 또 따님의 생일이라고 하시네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고 올려주신 9507님 감사해요.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도 사랑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보석 PD님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예배 때 PD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와 이루사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이 아침이고요. 아 근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우리 이륙사님이 늘 새벽 기도의 단을 쌓으시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통했나 봅니다. 아니, 사실 요즘에 제가 좀 면역이 떨어져서인지 아프더라고요 여기저기가. 그런데 오늘 아침은 뭔가 거뜬히 일어나는데 우리 이륙사님의 기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막 소름이 돋아요. 이륙사님 감사해요. 우리 뒷자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 피디님 어제 국내 단기 선교팀 포스터를 제작해봤답니다. 단기 선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2차 바자회를 하는데요. 오는 7월 12일에 해요. 교회 제출용 포스터가 필요해서 제작했는데 어떤가요? 잘 만들었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잘 만드셨네요. 여기 AI로 이렇게 좀 제작을 한 걸까요? 와 딱 봐도 너무 시원하고 이 제주도의 전경이 한 페이지에 다 담겨있어서 저 같아도 막 가고 싶어집니다.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뒷자리 2042님 저의 오프닝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고요. 2667님 맞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된 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은 큰 어려움에 처했었죠. 하마터면 나라 전체가 전복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해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번영, 발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걸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2667님 말씀처럼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와, 우리 2642님께서요. 기념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아직 출첵 제시어도 안 드렸는데, 야, 오늘 기념 두 글자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출첵 제시어 일단 기념으로 잡아보고요. 이어서 기념으로 이행시 한번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염을 염으로 센스있게 대체하셨어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봐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박수 대박. 우리 이륙사이님, 아니 먼저 우리 기념이라고 이 출작 제시어를 또 제시해 주신가 더불어 이행시를 자발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짜 염려를,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기쁨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륙사이님 대단하십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기념 두 글자로 또 출첵 받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우리 이륙사이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기념 두 글자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8064님 새싹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간만에 문자 보냅니다. 오늘 제 생일이라고 아들이 온다네요. 히히. 오늘 맛있는 것도 해주고 용돈도 준다고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작은 아들은 교회 다니는데 오늘 오는 큰 아들은 교회에 안 다녀서 얼른 교회 다녔으면 하네요. 신청곡은 가능하다면 송경민의 행복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가능하죠. 송경민의 행복 잠시 후에 함께 나누고요. 와, 우리 아드님께서 또 이렇게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어머님이실까요? 우리 아버님이실까요? 우리 8064님을 위해서 또 오늘 또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와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아드님께서 우리 부모님, 우리 8064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교회를 나가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8064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신청곡 우리 잠시 후에 나눠요. 자,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전공과 같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슬기로운 유치원 하슬림 원장 우리 남현주 권사님과 포항중앙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다음 세대
1: 어디까지 들어봤니?
0: 박수! 아이 좋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먼저 하슬림 숲유치원 원장이신 남현주 권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롱타임 노시예요.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네. 얼굴한 목소리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0: 정말 좋습니다. 야, 우리 남현주 권사님께서 목요일을 책임져주고 계시고요. 우리 권사님의 목소리가 함께하면 이 아침이 든든합니다.
1: 어우, 감사합니다.
0: 행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근황 좀 한번 들려주시죠. 오랜만에 왔어요.
1: 네, 바쁜 여름을 보냈죠. 아, 6월인데 벌써 여름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너무 덥다가 오늘은 정말 촉촉한 단비가 내려서 너무 좋습니다.
0: 맞아요.
1: 바쁜 6월처럼요. 지금 6월 15일 날 서울에 국회의사당에 네. 있었던 대한민국 유아숲 교육대를 다녀왔고요.
0: 있었죠.
1: 네, 거기서 아이들을 3,000명의 아이들과 내빈들과 함께 아주 잔디밭을 누비고 왔습니다. 더 감사한 건 제가 숲을 시작한 지 지금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0: 네.
1: 그걸 보답하듯이 저에게 또 표창을 주셔가지고 자리에서 또 상을 받는 또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박수.
1: 네.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아니, 우리 권사님께서 6월 15일 날 그런 큰 행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네. 저희가 방송을 끝으로 오늘 또 이렇게 뵀는데

0: 그 사이에 그런 행사까지 있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죠?
1: 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고요.
0: 안에서.
1: 원래는 국회의사당 잔디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0: 네.
1: 5년 전 저희 협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유아수 교육대를 했으면 좋겠다. 저출산 국가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를
0: 네.
1: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 앞으로 나갈 길이 무엇인지 다음 시대의 교육 방향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저희 유아숙 교육대회로 인해서 개방된 잔디밭이 지금 현재 다른 협회의 아이들의 행사에도 이렇게 개방이 돼서
0: 네.
1: 아주 뜻깊은 5년을, 5주년을 보내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또 그런 마중물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아니실까 또 생각이 들고요. 귀한 사역입니다. 더불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세요. 바로 포항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두 분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유아부 최명희 권사님 그리고 이승현 집사님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니 권사님 오늘 두 분께서 미리 저하고 아침 일찍 같이 거의 등원하듯이 같이 왔는데 아니, 두 분께서 너무 화기애애하고 밝으시고 일단 미소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 포항중앙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이 두 분의 선생님들을 보면 그냥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맞아요. 제가 두 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미모도 미모지만
0: 네.
1: 위트와 그리고 와. 넘치는 에너지로 중앙교회 유아부를 꽉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1: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찾는 우리 두 분의 선생님.
0: 맞아요.
1: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0: 맞아요. 아주 선하게 그려지고요. 그렇게 너무 궁금해요. 본인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먼저.
3: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중앙교회 유아부 전 부장이고 현 교사로 섬기고 있는 최명희 권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오늘 아침에 선생님 또 만나고 또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게 돼서 너무 신나고 또 떨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0: 와,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요. 벌써 기쁨으로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막 펼쳐질지 벌써 설렘 가득합니다. 아니 권사님이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렇죠.
0: 거의 뭐 최현소 권사님이 네. 아니실까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어서 우리 집사님.
4: 네, 안녕하세요. 포항중앙교회 유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승현 집사입니다. 평소에는 포항에서 그림책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0: 네.
4: 친절한 곰 선생님으로
0: 오.
4: 우리 아이들과 그림책, 숲놀이, 생태교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앙교회 교회 학교와 유아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요.
0: 정말 감사하고 저도 기쁩니다. 아니 본인만의 그 PR이 명확하게 있으셨어요. 친절한 곰 선생님? 이게 좀 어떤 거예요?
4: 네, 제가 실제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곰돌이를 너무 닮았어요.
0: 그래서 엄청 이렇게 푸근한 느낌이십니다.
4: 네, 그렇습니다.
0: 네.
4: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싶어서 친절한 곰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정말 좋습니다. 오늘의 또 친절한 곰 선생님으로서 오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오늘은 남현주 권사님과 포항중앙교회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이 나눠줄 은혜의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5: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더불어 포항시남구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뒷자리 우리 2642님,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우리 남현주 권사님의 트레이드마크 멋지십니다. 표창장 받으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한턱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또 쏠 게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특별하게 저희 자연놀이연구소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가족 숲 체험권을 네.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이렇게 또 숲 체험권 하면 요즘에 부모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면 자녀를 또 맡길 수 있고 아니면 같이 이렇게 숲 가운데 자연과 함께하면서 함께 누릴 수 있으니까요. 또 영어 선생님까지 계시다고요?
1: 영어 숲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이들이 영어로 숲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즐겁고 부모님은 사랑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런 멋진 우리 유치원을 또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아니, 우리 이륙사님께서 오늘 감동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니, 또 인터넷으로 한번 유치원도 검색해서 사진까지 보내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최명희 권사님, 이승현 집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교육국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더불어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두 분과 함께하니까 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요 권사님, 오늘이 6월 25일 바로 6.25 전쟁일인데요.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쳤던 순국 소년들의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마땅히 기억해야 하는 날이잖아요. 권사님, 이처럼 기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감사해야 하는 것들에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줄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여러 덕목들이 있지만 사실은 감사만큼 귀하고 서로가 행복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저희가 조금 감사라는 말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감사의 정의를 좀 찾아봤습니다.
0: 네.
1: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감사 정의가 있더라고요.
0: 예.
1: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들은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 좀 더 명확하게 행동으로 또 표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또 이런 추상적 개념이나 행동에 기반된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한 거는 부모님의 모델링, 또 앞선 선생님의 모습들, 또 형님들의 모습들, 그걸 보면서 몸으로 익히는 거거든요. 감각적으로 익히는, 당연하게 익히는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가정 안에, 또 기관들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꼭꼭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늘 들었습니다.
0: 네.
1: 요즘 세대는 사실 6.25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0: 그렇죠.
1: 전쟁이라는 개념도 없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아주 방공 교육들을 아주 그쵸. 많이 받았던 세대인데
0: 또 체감을 하셨잖아요.
1: 네네.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얘기하면 왠지 먼 나라의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 또 그분들의 희생들, 그것들을 꼭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꼭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모든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또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저희가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
1: 그렇죠.
0: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더불어서요, 정말 늘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또 행복한 하슬린 유치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요런 벨소리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합니다. 여기 아침을 깨우는 소리거든요. 전 요 소리 들으면 잠이 번쩍 깹니다.
1: 자, 저랑 똑같네요. 네,
0: 똑같아요. 또 많은 분들께서 아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지금 기상하셨을 겁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포항중앙교회 유아부 선생님, 우리 최명희 권사님, 이승현 집사님 두 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먼저 우리 두 분께서 좀 포항중앙교회 교회 학교가 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저희 그 포항중앙교회 학교

0: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교회학교, 또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섬기고 싶은 교회학교를 꿈꾸고 있어요.
1: 네.
0: 그 교회학교와 제자학교 두 개의 트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가 선교센터를 1층부터 6층까지 모든 교회학교 공간을 리모델링 했거든요.
1: 네.
0: 이 공간은 또 단순히 그 건물을 새롭게 꾸민 것이 아니라 우리 선병렬 담임 목사님의 오랜 기도와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공간입니다. 각 연령에 맞게 준비된 예배 공간에서 그 아이들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 박수 한번 드리시죠. 이게 무척이나 떨리는 순간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잘 나눠주셨어요. 미션 완료. 아니, 정말 잘 나눠주셨고요. 아니, 아까 교회 학교와 제자 학교 두 가지 트랙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올라운드랄까요, 다 연합해서 전후 공수 공방 뭐 다 해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 친구들이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회 학교, 우리 중앙교회 교회 학교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또 두 분 선생님께서 유아부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유아부 소개가 빼먹을 수 없죠. 우리 집사님이 한번 나눠주실까요?
2: 네, 저희 유아부는 뜨거운 사랑과 따뜻한 용서로 아이들의 마음을 안아주는 하나님의 기쁨인 유아부예요.
1: 네.
2: 저희 서하나 전도사님과 16명의 교사, 그리고 8명의 청년 선생님들이 계시고,
1: 네,
2: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찬양만 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벌떡 일어나서 다윗처럼 온몸으로 우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1: 예.
2: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희 교사들도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와, 함께 은혜를 받으시는군요.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 친구들로부터 또 은혜도 받고 은혜를 또 전하고 계시는 우리 두 분의 모습이 정말 상상이 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니,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의 목소리가 오늘 어쩜 이렇게 따뜻해요? 저 진짜 지금 귀가 호강하고 있습니다.
3: 네, 오늘 아주 따뜻합니다.
1: 네, 진짜 오늘
3: 정서의 웃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1: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유쾌하시기도 하고요. 네. 오늘의 이 마이크에서 들려지는 목소리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그 향한 사랑이 가득 담긴 정말 따뜻한 목소리. 예, 우리 집사님의 또 목소리가 아닌가. 지금 소나트 막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참 좋은데, 우리 선생님들의 세부 역할이 궁금해요. 네.
0: 아, 네. 저희 유아부는 그 선생님들 정말 그 세밀하게 잘 그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헌신들을 또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그 임원 선생님들은,
1: 네,
0: 매달 전도사님과 함께 그 주제 말씀을 붙들고 예배와 대그룹, 소그룹 활동을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1: 네.
0: 또 반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의 성격과 기질 또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또 무엇보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 시간을 위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준비하면서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청년 그 찬양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우리 유아부의 꽃 아이돌입니다.
1: 오.
0: 그 이들은 또 그 기쁨으로 뛰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매주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아부에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또 간식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1: 간식 선생님들.
0: 네, 그 사실 간식이라기보다는 또 식사에 가깝고요. 그 두 분 권사님께서 직접 밥을 짓고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과 정성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또 미디어 담당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보조 선생님들이 계셔서 예배가 항상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미디어 담당 선생님은 PPT와 음향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보조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면서 항상 함께 돌봐주고 계십니다.
1: 박수. 항상 따뜻하게 돌봐주고 계신다. 많은 선생님들이 일단 계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또 청년 선생님들도 계시다고요?
0: 네.
1: 청년이라고 하면 뭐 대학생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 건가요?
0: 네, 맞아요. 막 원래 20세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그 우리 선생님들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1: 야, 대가 함께하면서.
0: 네.
1: 그렇군요. 우리 권사님께서 굉장히 흐뭇하게 지금 바라

0: 보고 계세요.
1: 아, 젊은 날의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
0: 맞아요. 네. 정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1: 맞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학교를 섬겼거든요.
0: 중학교 1학년.
1: 네, 예전에는 시골교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그때는 반사라고 불렸죠.
0: 반사.
1: 네네. 네. 그리고 청년들이 힘을 낼 때였고요. 그리고 사실 중앙교회는 저의 청년 시절을 보낸 정말 마음이 따뜻한 친정 같은 교회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청년 때 또 유년부를 섬겼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흐뭇하게 아 역시 나의 후배들이
0: 역시나
1: 잘 자라고 있구나.
0: 최고다.
1: 역시 중앙교회.
0: 역시 중앙교회.
1: 네.
0: 최고다.
1: 이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공감하고 계십니다. 주제리 3294님 새싹분이신데요. 지난 2년 동안 중앙교회 유아부 부장님으로 너무 잘 섬겨주신 최명희 권사님, 좋은 아이디어 가득한 이승현 집사님, 모든 선생님들의 기도와 수고로 더욱 부흥하는 유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요. 우리 329사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중앙교회 성도님이시지 않을까 제가 좀 이렇게 추측이 가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4432님께서도요. 이승현 곰 선생님 눈아트 목소리 너무 예뻐요. 얼굴은 더 예쁘신데 라디오라 보여줄 수 없어서 아쉽네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정말 보이는 라디오 오늘 켰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오늘 세 분의 미모가 아주 충천하십니다. 우리 3100님께서요. 제 76주년 6.25 전쟁일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라고 또 6.25 전쟁일 오늘을 기념하면서 뜻깊은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조금만 나눠도 중앙교회 이미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그런 복된 또 기간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교회 학교를 매주 진행하면서 좀 중점 두어서 더욱더욱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앙교회만의 그런 특징 한번 나눠주실까요?
2: 네, 저희 중앙교회는 무엇보다 말씀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 예배 전에 제자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어서 보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0: 네.
2: 예고 제자, 어하나, 영어 성교학교 등 연령에 맞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요즘 시대일수록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 제자 교육과 그리고 교사 교육이 균형 있게 세워지도록 힘쓰고 있고요.
0: 네.
2: 그리고 저희 교회 학교만의 큰 자랑은 바로 새 친구 부서예요.
0: 새 친구 부서?
2: 네, 새 친구 부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계세요. 네, 4주간의 그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접 피어까지 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큰 자랑은
0: 네.
2: 바로 우리 아이들인가 싶습니다. 아이들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드리는 그 순수한 예배를 볼 때마다 저희 교사들은 모두 저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꿈꾸는 그런 저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와 진짜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새 친구 부서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새롭게 온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말씀이 감동입니다. 권사님.
1: 맞습니다. 새 친구는 사실 어느 곳에나 새롭게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유아기의 특징상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곳에 가면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0: 그쵸,
1: 없거든요.
0: 맞아요.
1: 또 익숙한 곳을 찾게 되는데 그때 내밀어주고 그때 따뜻하게 안아주는 선생님의 손길과 그 마음 그게 결국 아이들 더 잘하게 하고 힘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 중앙교회는 그게 아주 이게 풀 충전돼가지고
0: 풀 충전
1: 아이들에게 넘치게 흘러보내는
0: 맞아요.
1: 교회학교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우리 두 분 선생님만 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흘러 넘쳐서 충만해서 그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한테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 들어요. 우리 3100님 저도 우리 권사님처럼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반사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반사
0: 우리 6122님 새싹분이세요. 중앙교회 유아부 화이팅

0: 행복으로 함께하는 중앙교회 유아부 화이팅! 명희 권사님, 승현 집사님 완전 짱! 승현 집사님 웃음소리가 평소보다 약한데요? 지금 뭔가 평소에 웃음소리
1: 살짝
0: 살짝
1: 보였습니다.
0: 나왔어요. 살짝 나왔어요. 예, 지금은 우리 집사님께서 대단히 이 컨트롤 중이시다
1: 네,
0: 정도 알고 계시면
1: 컨트롤 중입니다.
0: 우리 6122님께서도요 또 이렇게 친근감 가득 담아서 또 보내주셨고 1760님께서요 아 오늘의 이 출첵 제시어가 기념이었는데 기념으로 살짝 이렇게 바꿔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께 제가 운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기
1: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는 이곳
0: 넘
1: 너무 멋진 목소리에 보석
0: 야
1: PD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0: 입니다.
1: 살조아입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은혜로운 우리 세 분의 권사님과 또 함께 할수 있는 샬주아입니다. 우리 1760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포항중앙교회 지금 이렇게 잘 나눠주고 계시는데 교회 학교의 자랑, 유아부의 특장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프로그램만큼은 꼭 소개하고 싶다. 아까는 좀 이렇게 새 친구 부서를 좀 말씀해 주셨다면 프로그램, 뭐 요즘에 좀 행했던 그런 것들 중에 호응도가 높았던 것들이 좀 있을까요?
2: 저희 유아부에서 뽀로로보다 더 인기 많은
0: 네.
2: 서하나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0: 서하나 전도사. 아, 저도 몇번 들었던 것
2: 네,
0: 같아요.
2: 너무나 너무나 재미있기도 하고
0: 예.
2: 너무나 웃기시고
0: 와,
2: 너무나
0: 뽀로로보다 인기 많기 쉽지 않은데.
2: 네. 그 미모에 우리 전도사님 꼭 말씀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
0: 야.
2: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사님이 준비하시는 성경 이야기 듣는 시간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와 함께하는 친절한 곰 선생님과 함께하는
0: 네.
2: 그림책 오감놀이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0: 그림책 오감놀이요.
2: 네. 그림책을 이렇게 마중물 삼아서 성경 이야기를 놀이와 만들기 퍼포먼스로 연결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아이들은 듣는 것보다 경험할 때더 오래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몸으로,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 그림체 오감놀이 우리 성하나 전도사님 두요 콘텐츠만 해도 이미 뭔가 대단한 그 뜨거움이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 성하나 전도사님께서는 제가 몇번 들었거든요. 이게 제 귀에 이렇게 흘러흘러 들렸을 정도면 진짜 대단한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인 것 같고요. 그림체 오감놀이. 우리 권사님, 요 오감놀이가 요즘에 참 중요하다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오감놀이들 많이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유아기 아이들 영아기에 특별히 지금 유아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아부 같은 경우 영아기에 가깝잖아요.
0: 네.
1: 이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정보 전달 지식들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뇌 발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0: 그렇죠.
1: 특히 이게 손끝으로 만지는 감각은 아이들의 직접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 오감을 사용해서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촉감적으로 느끼게 하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아이들은 경험의 틀에서 자라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얼마만큼 했는가, 그걸 했는 것을 어떻게 또잘 표현할 수 있는가, 이두 가지가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또 흔히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똑똑한 아이로 자랄 수
0: 똑똑한
1: 있는
0: 아이,
1: 뇌 발달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모습인데요.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부분들 또 말씀을 몸으로 익히고 감각으로 익힌다면 우리가 몸으로 익힌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세월 속에서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 다시 일어나게 할수 있는 그 어린 시절의 힘이 되지 않을까란 마음이 있어서 중앙교회 너무 멋지다고 다시 한번더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어요. 네.
0: 맞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저도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요. 느껴지는 바는 굉장히 체계적이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이 할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귀한 은혜로운 선생님들 덕분에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표현하고 학습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교회학교 우리 유아부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여름 수련회 뭐 이런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또 대단히 분주할 또 시즌이기도 할것 같은데 여름맞이 좀 준비하고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실까요?
2: 아, 네, 곧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지요.
0: 그렇죠.
2: 아마 각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로 분주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 사랑 하이
0: 하이
2: 하이입니다. 네, 하이
0: 하나님 사랑
2: 하이.
0: 하이 하이
2: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0: 서로를 용서받고 그리고 용서받은 나를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될 예정이에요.
1: 네.
0: 특별히 저는 그림책이랑 성경 이야기를 연결하는 그런 대그룹 활동을 맡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경험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와, 저도 가보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손으로 하트를 쫙 만드셔서 아니, 이게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전하는 표현이 자연스레 몸에 배기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막 가서 이 하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입니다. 높이 있는 우리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이하이라고 또 화답하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아니, 우리 권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교회 학교를 이렇게 섬기면서 유업으로 또 헌신하시면서 받는 은혜가 클 것 같습니다.
2: 제가 항상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겠지만 일주일 동안 그 예배를 위해서 다들 기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저는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매주마다 은혜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유아인 것 같습니다.
1: 네, 매주마다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이 지상 가운데 실현되고 펼쳐지는 곳, 바로 우리 포항중앙교회 유아부가 아닐까 권사님 생각이 들어요.
3: 맞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팀 사역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또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일어난 중앙교회, 저희 모교여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1: 아니, 우리 권사님께서
3: 마음이 자꾸 갑니다 지금.
1: 이 아시죠? 이 마음이 가면 몸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우리 두 분을 향해서 몸이 이렇게 하면서 그윽한 눈빛을 아까부터 보내주고 계시는데 정말 사랑이,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두 분의 선생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헌신과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이 자극히 아주 이렇게 절실히 절절히 느껴져서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많은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샬롬. 우리 삼구이사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포항중앙교회 유아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민 목사님의 행복 찬양 듣고 올게요. 오늘의 출첵 제시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념. 기념 두 글자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출첵 제시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특별히 오늘 출첵 제시어 기념 보내주시면 우리 하슬린 유치원 우리 원장이신 남현주 권사님께서 발행해서 드리는 숲 어떤 선물이었죠?
3: 가족 체험권.
1: 숲 가족 체험권을 두 분께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기념이라고 보내주세요.

0: 뒤자리 2312님, 참전 용사들이 계셨기에 지금 저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6.25 참전 용사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2312님의 할아버지께도 저희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함께 했고요. 우리 6160님께서도요. 기념. 이번엔 또 염을 염으로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기도로 양육하는 교사. 염. 염원과 소망을 담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염원과 소망을 매주 담아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해주시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유아부 선생님들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벌써 마칠 때가 다가왔어요. 시간 빠르죠. 오늘의 기도 제목도 한번 두 분 선생님의 기도 제목 받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1: 네, 먼저 포항중앙교회 학교와 또 유아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특별히 저와 그 선생님과 모든 전도사님들과 부모님들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여러 방면에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를 올려주신 우리 최명희 권사님 감사해요. 우리 이승현 집사님.
2: 네. 저는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그런 네. 시간이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기도로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 프로그램들이 또 함께 할 예정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3: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 안에서 힘이 되는, 중심이 되는 우리 선생님들.
0: 맞아요.
3: 그렇죠.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얼마나 귀한지,
0: 아멘.
3: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찐한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3: 우리 선생님들 잘 준비하셔서 올여름 시즌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4: 화이팅!
0: 화이팅! 아, 우리 권사님 표현처럼요, 우리 중앙교회 우리 두 분의 선생님만 봐도 깊고 찐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 깊은 사랑 찐하게 전하시는 두 분 저희가 응원하고요. 뒷자리 1387님 샬롬 기념이라고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아침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하트 3개 보내주셨습니다. 1387님 덕분에 저희도 행복합니다. 하트 3개 드려요. 자, 오늘 다음 세대 이렇게 나눠봤고요. 아, 더 나누고 싶을 정도로 오늘 두 분과 우리 남현주 권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먼저 우리 권사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최명희 권사님.
1: 저는 네. 너무 얼떨떨하고
0: 이게 생방송이 그래요.
1: 네, 또 너무 또 기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일 많이 듭니다.
0: 맞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나눠주신 내용들 오늘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함께하면서 저희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많은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미소가 아직도 유지 중이신 우리 이승현 집사님 오늘 좀 어떠셨나요?
2: 네, 오늘 보석 피디님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0: 저도 하트, 제가 네, 하트 막 드릴게요. 네,
2: 하트를 뿅뿅뿅 제 눈에서 계속 하트가 남발됐었고요. 사랑하는 남현주 권사님과 그리고 최명희 권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중앙교회 교회학교와 유아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이승현 집사님 정말 이 눈의 미소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미소가 아닐까, 제가 계속 방송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남현주 권사님 오늘 참 행복했죠?
3: 네, 너무 가슴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사실은.
0: 그렇죠. 네. 맞아요.
3: 우리 선생님들이 매 순간 선교사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아멘.
3: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으로,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품는 그 선생님의 모습에 오늘 또 감동을 하게 됐고요. 또 모든 선생님들이 그곳에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라고.
0: 아멘.
3: 기대하고 믿습니다.
0: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정말 두 분의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더욱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더불어서 오늘 추첨 기념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는

0: 인데요. 6122님, 4432님, 33294님, 8064님, 6160님 다섯 분께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오늘 포항충진교회 또 남현주 권사님 함께 해주고 은혜 나눠주셨는데 썸머스페셜 방학을 앞두고 가진 종강 시간이기도 했어요. 한동안 뵙지 못할 생각에 벌써 슬픈데 권사님께서 오늘 좀 어떠셨나요?
1: 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방학이 있어서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0: 네, 방학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방학 잘 지내고 우리 권사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포항중앙교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유아부 선생님, 최명희 권사님, 이승현 지사님 두 분과 우리 하슬린 유치원 남현주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권사님은 썸머 스페셜을 위해 다시 뵐게요.
1: 네, 8월 20일에 뵙겠습니다.
0: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분별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려면 첫째,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람도 분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에 떡이 1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를 싣고 다윗을 맞이해요. 다윗이 허기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그 뜻을 묻자 2절에서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시바의 동기는 불순했어요. 3절에 다윗이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시바는 므비보셋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했다고 이간질합니다. 종인 자신도 따르지 않는 므비보셋이 반역을 틈타 왕이 되려 한다고 모함하는 거예요. 사실 시바는 애초부터 탐심이 많은 자였어요. 므비보셋에게로 넘어간 재산을 다시 차지하려고 가장 어려울 때를 노려 다윗의 환심을 산 거지요.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오해에서 비롯되어 미워하며 죽고 죽이지요. 다윗이 이토록 어려운 와중에도 국익보다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시바예요. 그도 재산을 되찾고자 얼마나 애태우며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상대의 어려움을 채울하기보다 그것을 이용하려는 죄성이 있지요. 저도 남편이 죽고 나니 차를 싸게 팔라는 권면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음식을 준 부분에 대해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나중에 시바가 그 땅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인지라 여기서 또 실수해요. 4절에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고 한쪽 말만 듣고 성급히 결정해 버립니다. 재난의 상황에 음식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나 고난 중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결정일수록 한쪽 말만 듣고 혼자 결정 내리면 안 돼요.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럴진데 깨어있기가 참으로 힘든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통해 내 이익을 챙기려 한 적이 있나요?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쪽 말만 듣고 무조건 편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려면 둘째,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훈련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자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와 계속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시바의 아첨에 넘어간 다윗에게 시므이의 저주를 허락하세요. 므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게 했으니 자기 명예도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배반의 사건 속에서도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만 하지 않으세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그를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내 죄를 봐야 진정으로 살아나기에 하나님은 내 곁에 위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단하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는 앞뒤를 못 봐요. 6절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있는데도 그들에게까지 돌을 던집니다. 자기 혼자 돌을 던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사연에 갇히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불쌍한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에게 던진 돌이 정작 내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맞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시므이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며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대가로 다윗이 화를 자초했다고 욕합니다. 사울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가문이 망한 것만 분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혈통과 지역 진영 논리에 빠지면 남의 말이 전혀 안 들립니다. 내 가족만 옳고 남은 틀렸다 여기니 저주를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니 이기심과 혈연에 근거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위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억울하게 욕하는 시므이가 도리어 다윗을 겸손한 환경으로 인도해 줍니다. 다만 시므이는 후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가 심판의 막대기로 끝나지 않도록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 사람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혈연, 지연, 학연에 빠져 저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욕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직급이 낮음에도 지시에 따라 회사의 프로젝트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두렵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얼마 전 직장에서 다른 팀원과 함께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의료 관계자들을 만나 컨설팅하는 일이 처음이라 두려웠고, 저의 부족이 드러날까봐 몸과 마음이 위축되었지요. 또 한편으로는 직급이 낮은 내가 왜더 책임을 져야

0: 않나 라는 생색이 올라왔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했죠. 바울이 메일은 다윗 왕은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지만 그는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다윗처럼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억울하다며 사람을 원망하고 좋지 않은 체력과 건강을 걱정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침 6월 25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던 그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 땅을 붙드시고 보호하셨어요. 그 혼란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셨기에 오늘날 제가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상기하게 돼요. 나라 전체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를 기억하니 실패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제게 이 프로젝트를 맡기신 이유도 저의 두려움과 교만을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믿어요. 앞으로는 제 속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에 겸손히 순종할게요. 먼저 승진한 동료들을 시기하지 않고 존중하며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저의 부족을 인정하며 동료의 장점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평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 그 너머에 계신 100% 오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했던 날이에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던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스리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작은 사연에도 흔들리는 우리지만 나라를 지키신 그 주권을 기억하며 사람을 분별하고 구원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의 구원은 생각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큰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정작 므비보셋의 땅을 차지하는 시바가 곧 저희임을 인정합니다. 아첨과 눈가림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람을 대하길 원합니다. 내 상처와 연민에 빠지고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채 저주하는 저희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한쪽 말에 휘둘리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가치관과 십자가의 지혜로 나도 남도 분별하며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이 땅을 지키신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이 나라와 모든 가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곡강교회 새성전 입당 예배 및 은퇴 임직 예식이 오는 6월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0: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마을로 12-25 새로운 터전에서 네 번째 성전을 완공하고 드리는 귀한 예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2712번 곡강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권사합창단 창단예배가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경동노회 회관 대강당에서 드려집니다. 창단예배 말씀은 단목이신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단장인 김용주 장로님께서는 대표기도로 함께하시고 축하 및 창단기념 찬양 순서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경주 권사합창단 단원도 모집합니다. 경주지역교회 출석 중인 40세 이상 권사님을 대상으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파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675-76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0: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입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간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스타일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역대상은 9장까지 족보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0장에 이르러서는 사울 왕의 죽음을 잠깐 언급하고선 곧바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다윗의 이야기는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까지 이어집니다. 29장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또 재원들이 충분히 마련된 것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임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후 이어지는 역대하에서는 솔로몬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역대하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시작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도 건축이었지만 그 이전에 성전을 건축하려는 솔로몬의 마음가짐에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짓고자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신 분이시기에 그의 위엄과 존귀에 걸맞게 그분을 모시는 성전도 커야 한다고 솔로몬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솔로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성전을 크게 지어서 내 이름을 낼까 하는 데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성전을 짓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 다음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밝히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아무리 크게 짓는다 한들 그 건물이 과연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신데 내가 불과 몇백 평에 불과한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 내가 짓는 성전은 그저 하나님을 위해 향을 태우는 분향단에 지나지 않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이야말로 그 자체로 무한히 크시고 그 자체로 무한히 높은 분이실 텐데 인간이 그 어떤 건물을 짓든 그 안에 머물게 하실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과 백성들이 힘을 모아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할 향의 제사를 올릴 처소에 불과할 뿐더러 그마저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제사하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건물에 불과하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분. 그에게 어떤 인간이 만든 일정 공간에 그냥 가둘 수도 없고 계속 머물러 계시지도 않는 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 만물에 가득하신 분.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저런 수고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직을 감당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직을 통해서 제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라고 저에게 목사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이나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분과 사역을 통로 삼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직분이나 사역자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직분 사역을 자랑하거나 공치사해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의 소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면 그가 종일 들판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수고했다고 들어가서 쉬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만큼 서둘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 곁에 서서 시중을 들라고 명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시중을 든 연후에 주인의 상을 다 치우고 나서야 자신이 먹을 음식을 차려서 먹는 게 종의 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소임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오늘 또 밭일에다가 내 수발까지 드느라 정말 수고했다라고 치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누구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하건만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신다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서운해야 하고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는 주님이 칭찬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지는 신분상의 차이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라는 식의 공치사를 하려는 경향을 끊임없이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일을 내가 해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여 주신 열심, 능력 이런 것과 비교해보면 나는 아직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내가 이뤄내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뤄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사에게 힘쓰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이고 내게 하나님의 열심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효성스러운 자녀분들의 특징이 뭐냐?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의 재산을 뭐 남겨주셨다, 나에게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해 주셨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감사한다 이런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사하고 부모에게 공경과 예를 다하고자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효성스러운 자녀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을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강하게 하시든 약하게 하시든 높이시든 낮추시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서 호흡할 수 있으며 내게 주어진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이 요리문답 첫 번째 문항에서 뭐라고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인본주의 사상을 주입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 모든 세계는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이런 이론, 이런 철학 사상에 우리는 이미 상당 부분 세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후기에 태동한 르네상스 운동을 기점으로 신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도록 그냥 우리는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이제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해 가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경향은 20세기에 겪게 된 두 번의 큰 세계대전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인본주의가 개인주의로 전환되면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가 부정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 땅에 공존하는 대다수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 종교가 표방하는 신앙적 체계는 인정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 화면에 나오는 저 글귀를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우리의 이성은 아 그렇지, 저게 맞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 이 가르침에 또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에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본주의에 물든 현대인들은 종교다원주의에 더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이 현대인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깨달음으로 울림으로 자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자꾸 볼 것 없이 나 자신을 먼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해주고 계시나? 이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 행편과 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나의 절대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나를 더 공감 속으로 이끌어 가시든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고백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직장에서의 승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존재, 적어도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위해 역할을 해 주실 때 그분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 역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버리고 말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고하며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역대기 사가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이제 그

메시지의 귀를 기울여 봅시다. 본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14절의 말씀은 역대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요절이다. 그렇게 말해도 가히 틀리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나 일컫음을 받는 우리는 이제까지 걸어왔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했던 남유다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 폐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정치적 야욕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남유다의 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부정부패를 일삼음으로 경제 정의가 실종되게 한 죄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거울축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거울축을 넣으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어떨 때는 작은 추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큰 추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큰 대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작은 대를 사용하고 항상 내게 유익한 대로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정의를 실현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7,800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의혹을 받는 그런 세상이 적어도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이건 아니라고, 이 사회 정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분명한 경제 개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치와 향락에 빠진 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적절한 소비가 덕목이고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몸에 걸친 명품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회적 가치가 평가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향락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성매매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미국 암시장 전문조사기관인 하버스코프닷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20억 달러, 하나로 13조 5,500억 원입니다. 이 규모는 세계에서 6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앞서 있는 중국, 스페인, 일본, 독일, 미국은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인구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스페인은 우리와 인구가 비슷합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거의 세계 최고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 규모는 하버스코프닷컴의 추산치보다 3배나 더 큰 40조 원 이상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보더라도 또 세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사치와 향락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소돔과 거모라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의 편만한 사치와 향락은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전노처럼 항상 그냥 무엇인가를 그냥 계속 주머니에 움켜넣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흥청망청 정말 쓰지 않아도 될 곳에 돈을 쓰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나이 70이 넘어서 가장 후회하는 지출이 뭐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되었을 때 가장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여분이 있을 때 정말 이 남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남유다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차세대 복음주의를 이끌어갈 33명의 밀레니엄 리더 중 한 명으로 지목받았던 트레빈 왁스가 우리 시대에 여섯 가지 황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6명의 황제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라는 황제입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삶의 형태가 개인주의 내지는 이기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이라는 황제입니다.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물질적인 부와 사회적 명성 그리고 개인적인 번영을 추구하면서 이게 행복이라 착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돈이라는 황제입니다. 자본주의에 길던 우리는 돈을 권력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레저라는 황제입니다. 인본주의가 확장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확보하게 된 많은 여유를 자기 만족을 위해 여가 선용에 할애하면서 레저 중독 현상까지 보일 정도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다섯째는 성이라는 황제입니다. 성은 부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세대를 이어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하건만 타락한 인간은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죄악의 통로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여섯째가 권력이라는 황제입니다. 인간은 약욕 방식이라는 타락한 본성을 빌미로 더 큰 권력을 취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피조물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군림하고 약탈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정과 부패에 맞서서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애쓰는 그 편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치와 향락을 경계할 뿐더러 청지기의 신분을 늘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진데, 그것을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그런 연습을,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미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취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겸비함을 취하는 것입니다.

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존심과 허세와 결부된 교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작가로 활동 중인 김일환 목사가 교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만을 극복하는 비결로 자신이 모든 상황의 주어라는 관점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전개되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결국에는 마구잡이로 상황을 해석하게 되고 아전인수식으로 판단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조차도 자기 임의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하고 적용해 버립니다. 사사시대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항상 나 자기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교만의 속성이 이렇다 보니 그 교만의 정점은 결국 왜곡된 자기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자기사랑이야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지극히 이기적이 되어버리고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린 변질된 왜곡된 자기사랑은 우리 마음속의 자리에서는 아니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방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아파르네사스토 헤아오톤,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왜곡된 자기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틈만 보이면 머리를 쳐들려고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길에서 이제 우리 떠나보려고 한번 발버둥 쳐봅시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 하니까 내가 거룩한 것 같은데 다시금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얽혀서 내 속에 온갖 세상적인 편법들 동원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들, 우리가 그런 말들,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말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합시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약해 보이는 사람들, 정말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내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쳐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한번 애써 보십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읍시다. 정말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그저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0: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그 절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의 따뜻한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것 듣고 싶어서 길을 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포항 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드란 정희승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이웃을 잃고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또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